0: Yes, and for our final segment, let's welcome our special guest.
1: Yeah, welcome to 전부 가봐야 on air, Ma'am Karina Globio. Yeah, please introduce yourself, ma'am.
2: Mm-hmm. Hello, everyone. My name is Karina, and I've been here in Korea for 29 years. Mm-hmm. And I have three kids, all three girls, and I'm busy.
1: So, anong pinagkaabalahan mo dito sa Korea, ma'am?
2: In the morning, I'm working in the kindergarten. Mm-hmm. And in the afternoon and evening, I have tutorial classes. Mm-hmm. And I have also an additional side income.
1: Sideline.
0: Wow.
1: Dami
0: yes.
1: ng pera si Mama Karina. Dami work.
0: Yes. And for our final segment, let's welcome our special guest.
1: Yeah. Welcome to 전부 가봐야 on air, Ma'am Karina Globio. Yeah, please introduce yourself, ma'am.
2: Mm-hmm. Hello, everyone. My name is Karina, and I've been here in Korea for 29 years. Mm-hmm. And I have three kids, all three girls, and I'm busy.
1: So, anong pinagkaabalahan mo dito sa Korea, ma'am?
2: In the morning, I'm working in the kindergarten. Mm-hmm. And in the afternoon and evening, I have tutorial classes. Mm-hmm. And I have also an additional side income.
1: Sideline.
0: Mm-mm. Wow,
1: dami
0: yes.
1: Dami ng pera si Mama Karina. Daming work.
2: Kayo maraming trabaho, walang pera.
0: Hindi naman siguro sa tingin ko, no? Yes,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오셨던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성함은 가리나라고 합니다. 네, 가리나 선생님은 29년 정도 네, 한국에 사셨다고는 하셨습니다. 와우.
1: 와우, 와우, 와우.
0: 네, 그리고 예쁘신 세 분의 따님이 있다고는 하셨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게 busy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바쁘신가 봐요, 이분이. 왜냐고요? 왜냐면은 낮에는 어린이집에서 가르치시고요. 오후에는 또 영어 수업을 하시고 또 거기에다가 네, 거기에다가 또 알바를 하신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게
1: 멜라루카.
0: 멜라루카. 다음 봐봐. 네, 오케이.
1: So, Ma'am Karina, 안녕 mga nami-miss mo naman sa Pinas?
2: Siyempre yung pamilya ko, yung mga kapatid ko, kasi patay na yung mga parents ko. Kaya yung mga kapatid ko at saka yung mga kaibigan ko. Yung bonding-bonding namin.
1: Kainan, kantahan.
2: Yung ano, yung travel
0: din. Together. Tama. Ne. 그리고 저희가 또 물어봤던 게 이제 29년에 사셨잖아요. 한국에서. 그랬다면은 필리핀에 보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역시 가리나 선생님도 음식이 아닌 사람. 가족과 친구들, 지인들을 보고 싶다고는 하시네요. 그립다고는 하십니다. 왜냐고요? 왜냐면 그때 보냈던 그 시절, 그 추억이 너무 소중하다고는 하십니다. 네.
1: Yes. At ang tagal na ni Ma'am Karina dito sa Korea, 29 years. So, ano mga natutunan mo naman dito sa Korea, Ma'am Karina?
2: Natutunan ko, marami syempre ako natutunan dito, di ba, yung culture, yung pagluluto.
0: Kasi mas magaling ta magluto.
2: Hindi ako marunong ng Filipino dishes, hindi ako marunong magluto.
0: Pero Korean dishes
2: marunong.
1: Wow.
0: Chang.
1: So anong paborito mong luto, Karina?
2: Yung favorite ng mga anak ko yung taktoritang, yun ang gusto nila.
1: Wow, gusto ko rin ng kailang maanghang siya. Ang taktoritang.
2: Hindi naman.
1: Depende
2: yun.
1: I-adjust.
2: Oh, yes.
0: Kulangan natin ang anghang kay Sir Jasper pag nagluto tayo. Separate ang luto niya.
1: Hindi na pwede sa tiyang ko.
0: Acid.
1: Ano pa? Okay.
2: Mga natutunan ko dito yung sistema nila na kailangan talagang
0: sundin.
2: Yung mabilis.
0: Mabilis.
2: Mabilis. At saka yung yakso. Kroon yakso. Yung yakso talagang importante sa kanila.
0: Oo, oh, oh, kasi yeah. Tayo mga Pilipino, wala. Ay, ano eh. Medyo late ng konti eh. Late ng konti mga Pilipino. Konti lang.
1: Konti lang. Filipino time, alam na natin.
2: Hindi, hindi. Once na nagyakso ka, kailangan ano mo yun.
0: Tuparin yung promise yun. Talaga dito.
2: Promise yun talaga. Oo. Oh, oh.
0: Ne,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게 혹시 한국에서 배우셨다는 게 있다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는 그 문화, 이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배우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처음으로 들어본 것 같아요. 요리라고 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우리 게스트, 다른 게스트분들은 요리라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가리나 선생님은 요리. 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게 뭐냐고요. 필리핀 음식은 뭐 이렇게 자주 잘 하시든 못 하시지만은 저기 뭐죠? 한국 음식은 잘하신다고는 하십니다. 네, 그래서 와우. 네 따님들한테는 닭도리탕,
1: 닭도리탕을
0: yes. 자주 해주신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은 여기 한국 시스템이 너무 좋다고는 하시고요. 이 빨리빨리라는 그 시스템이 너무 좋고 이 시간 약속에 대한 것도 그 어기지 않고 정말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너무 존경스럽고 이게 이게 지금까지 많이 따랐다고는 하셨습니다. 네. 좋아요.
1: So, wow. So, Ma'am Karina, anong message mo naman sa mga kapwa nating Pinoy na nandito sa Korea?
2: Okay. Unang-una, yung mga anak natin, kailangan natin palakihin ng maayos. Pangalawa, kailangan yolshimi. We should work hard.
1: Work hard.
0: Ito kasi tayo eh, di ba?
2: Tapos, pangatlo, yung mga OFW, dapat mag-save talaga sila for, mag-saving talagang pinaka-importante.
0: Para pagbalik?
2: Para pagbalik, meron kayong maraming dala.
0: Yes. Hindi lang tsokolate ang dala nyo, di ba? Makapalang bulsa.
1: Yes. Tsaka kailangan kasi po, yung mga may emergency na ano, kailangan.
0: Of course. Siyempre, habang nandito ka.
1: May mabubunot kang pera.
0: Exactly. Oh. Exactly. Lalo dito, ang taas ng cost of living, di ba? Yes. Kaya ang sabi ni Ma'am Karina, ne? Karina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던 게 뭐냐면요. 혹시 필리핀 분들에게 저희가 물어봤던 게 필리핀 분들에게 교훈이나 뭐 혹시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저희가 그래서 첫 번째 얘기를 하셨던 게 뭐냐면은 우선 여기에 정착하셨던 분들 있죠. 이주 여성이나 뭐 누구든 정착을 하셨으면은 정말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한 열심히 기르고 열심히 키웠으면 좋겠다고 네, 이 얘기를 하셨고요. 왜냐면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키웠으면 좋다고는 하셨고요. 그것도 저도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얘기를 하셨던 게 뭐냐면은 이런 노동자 바랑이카우스 노동자 OFW 네. 노동자들 위해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은 저축 save 네 저축을 하라고는 하셨고요. 왜냐면은 이제 필리핀에 돌아가면은 당연히 이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주머니가 조금 두꺼워야 되잖아요.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뭐 예를 들어서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요 나중에 어차피 이제 필리핀에 돌아갈 거니까 그러면은 저축을 하면은 그래도 거기에다가 이렇게 저축한 돈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네, 좋습니다.
1: Yeah. Okay. And lastly, ang pinakamahirap na tanong, ano ang request mong kanta, Ma'am Karina?
2: Yes. I can buy myself flowers by Miley Cyrus.
1: Oh, yes. I can buy myself flowers.
0: Sabi-sabi lang ako dahil di ko alam.
1: I know the lyrics.
2: Siya nga pala gusto mo pwede bumati yung mga anak ko.
0: Oh, sure. Why not? Go.
2: yung mga anak ko. Yes. Yan, ang tatlo pang anak ko, si Changwon Jin. She is now in Gyeonggi-do. Working in Nongyok. Wow! New York,
0: Oh my God. Won Jin Shi.
2: Okay. My second daughter, si Songhyun, Chang Songhyun.
0: Songhyun.
2: She's in Seoul. Wow. Working also. Working.
0: Oh my God.
1: Wow.
2: At yung pangatlo ko, yung bunso ko, si Chang Jayon.
0: At ang pagkakaalam ko, si Jayon ay fencing athlete.
2: Yes, wow. That's right.
0: O, diba? Wow. Fencing 선수, 짱입니다. 좋아요. 따님 두 분도, 네, 그렇죠. 장원진 씨, 네,
2: 장성현.
0: 장성현 씨.
2: And 장자연.
0: 장자연 씨, 네. 어머니가 정말, 따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시고요. 네, yes. 좋습니다.
2: Thank you.
0: 네. 네. 좋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Thank you for your encouraging words, Ma'am
1: yes.
0: Karina.
1: And thank you for visiting us here in Cebu, Cabayan on Air, Ma'am Karina Globio.
2: Thank you. Yes. Good luck sa inyo. Good luck.
0: Ne, thank you. Maraming salamat po.
2: Thank you.

스포츠 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스포츠 전북입니다. 저는 스포츠 게스타 신봉철입니다. 저희 방송은 FM 93.5MHz로 방송이 되고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 시청하실 분들은요, 시청하실 때 꼭 좋아요 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북에서는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의 스포츠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스포츠 스타를 모시고 특집 스포츠 전북을 마련했습니다. 제2탄으로 선수 시절 전 세계를 지배했으며 지금은 국가대표 감독을 맡으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그는 바로 배드민턴의 대부 박주봉 감독입니다. 자, 오늘 살아있는 전설 박주봉 감독과 50년의 배드민턴 역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특집 스포츠 전북입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십니다. 한 종목에서 세계 정점에 서 있는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역사의 인물이 있습니다. 선수와 지도자로서 전 세계가 감탄하는 역사의 인물입니다. 그는 마침내 작년 25년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사령탑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전성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배드민턴입니다. 배드민턴의 살아있는 전설, 우리 전북 출신 박주봉 국가대표 감독을 오늘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주봉입니다.
1: 야, 정말 작년부터 저희가 모시려고 섭외를 했는데 드디어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네. 시간이 좀 여의치 않아서 좀 네. 늦게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1: 저희가 예고를 했거든요. 오늘 방송이 나간다고. 그래서 이제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시청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고향에 자주 오십니까?
2: 글쎄요, 뭐 그동안에 쭉 이제 외국에서 거의 한 27년 정도 그렇죠.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뭐 이제 마지막 지도자 생활을 일본에서 했기 때문에 네. 일본에서 할 때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전주에 자주 와서 네. 어머니도 뵙고 친척들도 뵙고 그랬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이제 감독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전북 출신으로서 세계를 주름잡은 배드민턴의 황제이신데 이제 옛날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죠. 배드민턴을 언제 어떤 동기로서 시작을 했었죠?
2: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풍남 초등학교 에 저희 아버님이 교사를 하고 계셨거든요. 네. 그때 이제 아버님께서 특별활동 시간에 그 배드민턴 종목을 좀 선수를 가르치시다가 그 학교에 배드민턴 종목을 창단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배드민턴에 친하게 돼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정식으로 이제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선수 뒤에는 훌륭한 부모님이 있다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도 이제 아나운서 시절이었고 우리 박주봉 감독님이 선수 시절에 워낙 메달을 많이 따고 뭐 전국체전 무슨 국제대회 나가면 그 전라북도의 위상도 드높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무릎을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뵌 일이 있는데 그 아버님이 박 명자 숫자시고 네. 학교의 교사로서 또는 교장님으로서 운동을 이렇게 좋아하셨던 거예요? 배드민턴 종목을?
2: 네, 아버님은 이제 학창 시절에 네. 연식 정구 선수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네, 네. 이제 라켓 종목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교사 생활 하시면서 네. 이제 학생들을 이제 재밌는 무슨 스포츠 활동을 시켜볼까 해서 그때 당시에 정말 생소했던 이제 배드민턴 종목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재미를 느끼게 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배드민턴과 인연을 맺었었는데 네. 정말로 이제 돌아가셨지만 음흠. 저희 아버님이 그런 헌신이 없었다면 저의 선수 생활 지금의 그 또 이렇게 지도자 생활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저의 아버님이 저의 인생길을 만들어 주셨죠.
1: 알겠습니다. 또 그게 계기가 돼서 전라북도의 배드민턴이 인기를 갖게 됐고 또 대한민국이 그만큼 세계적인 팀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2: 그렇죠. 이제 그 아버님이 그 전주에 그 초등학교에 배드민턴 팀을 창단하면서 네네. 전주에서는 그때 전주 서중학교 네. 또 전주 농고 당시에 네. 지금은 이제 전주 생명과학고로 바뀌었지만은 그런 그 학교 체육 배드민턴 종목이 체계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또 어떻게 보면 아버님께서 만들어주셨죠.
1: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언제부터 배드민턴의 천재란 소리를 들으셨어요?
2: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사실 이제 전주 초등학교 때 이제 전북 대표로 소년체전에 가서 우승을 했고 네. 또 중학교 때 전주 서중학교로 학생으로서도 전국 소년체전에서 우승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국가대표가 된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1: 아, 일찍 됐네요.
2: 네, 그 계기가 그 고등학교 1학년 전국 종별 선수권대회가 대구 연초 제조창에서 열렸었는데 네. 그때 이제 3학년 그 형들을 다 이기고 우승을 했었거든요.
1: 야.
2: 근데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3학년은 신체적으로 차이가 그럼요. 많이 났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막 올라갔을 때니까
1: 연초에 네. 네, 학년 초에. 네,
2: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을 이기고 그 우승하면서 그 한일 고교 교환 경기 그렇죠. 한국 대표 선수로 뽑히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제대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1: 알겠습니다. 고1에 이미 국가대표로서 뽑혀서 국위선양을 했군요. 자, 그러면 태극마크를 가슴에 단 시기.
2: 이제 그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종별 선수

0: 달에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수 시절에 셔틀콕의 황제라는 별명이 붙었고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국제대회에서 우승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주요 입상 기록이 하도 많아서 오늘 다 방송이 끝날 때까지는 못 하겠고 아무튼 대표적으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우선 올림픽부터.
0: 제가 국제대회 첫 우승은 그 고등학교 전주 농고 3학년 때 네. 그 3월 달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에서 막 3학년이 됐을 때 네. 덴마크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네. 그 남자 복식에서 우승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파트너는 같은 이제 전주농고 선배 좀 나이 차이가 많은 이제 이은구 선배랑 이제 파트너를 해가지고 네. 처음으로 이제 국제대회 그 82년도 3월 덴마크 오픈에서 우승을 했고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선수 시절에 가장 그 명예롭다면은 역시 이제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1: 그렇죠.
0: 이제 배드민턴이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채택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남자 복식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던 네. 그런 기억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배드민턴 종목이 조금 그 좀 늦게 정식 종목이 되었어요. 이제 88 서울 올림픽 때는 그 전시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정식 종목이 못 돼서 그때 당시에 이제 혼합복식에서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 네. 그때는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저희 배드민턴에서는 가장 큰 대회가 세계선수권대회였었거든요.
1: 그렇죠.
0: 그 1985년 캐나다 캘거리에서 있었던 네. 그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자 복식에서 김문수 선수와 파트너에서 우승을 했고 네. 그때 당시에 또 혼합복식은 유상희 선수랑 해서 처음으로 이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었죠.
1: 아, 그렇군요.
0: 그게 이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했던 대회인데 그 뒤에 이제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개인전에서는 남자 복식에서 두 번,
1: 네.
0: 혼합복식에서 세 번.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다섯 번 그
1: 우승을
0: 해서
1: 네.
0: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기네스북 배드민턴 종목 그 세계 선수권대회 최다 우승 선수로 그 기네스북에 올라갔었죠.
1: 알겠습니다. 아시안 경기 대회에서도 성적이 물론 좋았겠죠.
0: 이제 86 아시안 게임 우리나라에서 했던 86 아시안 게임에서 그때 남자 단체전, 남자 복식, 혼합 복식
1: 네.
0: 이 세 종목에서 우승을 해서 3관왕을 차지했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도 이 전형 오픈이 또 이렇게 유명하지 않았나요?
0: 그렇죠. 전형 오픈대라고 하면 네. 우리 이제 쉽게 말하자면 윈블던 테니스하고
1: 그렇죠.
0: 같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한 12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1: 네네.
0: 전형대에서 정말 저 어렸을 때 당시에는 전형대회가 그 윈블던 체육관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웸블리 아레나라고 해서 그 윈블던 코트 매트를 밟아보는 게 꿈이다. 이제
1: 그렇죠.
0: 전 세계 배드민턴 선수들이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1: 네.
0: 그 윈블던 전형 오픈 선수권대회에서 남자 복식 4번, 혼합 복식 5번, 그래서 총 이제 9번 우승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1: 네.
0: 제가 일본에서 한 20년 동안 지도자 생활을 했지만은 일본 오픈도 9번 우승했어요. 일본 오픈도 총 9번 했고, 자, 그 밖에 이제 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덴마크, 프랑스,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인도, 중국, 이렇게 해가지고 선수 시절에는 한 72회 정도
1: 맞습니다.
0: 국제대회 우승한 걸로 이렇게.
1: 기억하고 계시네요. 72회 우승하셨다.
0: 네.
1: 이야, 대단하십니다. 그 뒤를 지금 안생 선수가 쫓아오고 있어요.
0: 아, 50승, 대단합니다.
1: 50승 했더라고요,
0: 예.
1: 벌써요. 이제 그 얘기는
0: 예.
1: 네, 이따 얘기하고요.
0: 예.
1: 야, 뒤 바로 따라오네.
0: 예.
1: 자, 감독님, 그 복식의 제왕이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이제 전해 드렸는데 복식하면은 이제 복식이 있고 혼합 복식 있잖아요.
0: 예. 네.
1: 선수들이 아주 화려했던데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 어떤 선수들하고 했는지요?
0: 그때 처음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는. 이제 한참 이제 선배이셨던 같은 전주동구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거 이용구
1: 선수.
0: 선배하고
1: 네.
0: 같이 해가지고
1: 이제
0: 한 2년 정도
1: 네.
0: 그 파트너를 해서 뭐 이제 그런 덴마크 오픈 우승이라든지 아시안 게임 3위 동메달
1: 네.
0: 이제 이런 성적을 냈었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저의 영원한

0: 같은 했던 자 김문수 선수하고는 네. 이제 83년
1: 네.
0: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83년
1: 네.
0: 그 6월달 말레이시아에서 열렸던 그 알바 월드컵이라고
1: 네.
0: 처음으로 파트너 조합을 해서 나갔는데 바로 우승을 했어요.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이제 그 김문수 선배와 10년 가까이
1: 짝이 됐죠.
0: 짝이 돼가지고 뭐 국제대회 남자 복식에서 한 30회 정도 같은 파트너로 해서 우승을 차지했었고
1: 네.
0: 이제 혼합복식 같은 경우는 그 제일 최초로 파트너했던 것은 이제 그 유상희 선수라고
1: 네네.
0: 저희 거기도 1년 선배인데
1: 네.
0: 아까 말씀드렸던 85년도 캐나다 캘거리 때 처음 같이 복식해서 우승했던 선배하고 좀 잠깐 하고 또 저하고 또 영원한 파트너했던 그 정명희
1: 아,
0: 선수라고
1: 정명희 선수. 네.
0: 랑 해서
1: 대단합니다.
0: 뭐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아시안게임 우승 등등 해서 국제대회 그 정명희 선수랑 해서도 한 30회 정도
1: 네.
0: 예, 그렇게 우승을 했었고
1: 네.
0: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은퇴하고 복귀했을 때 이제
1: 그렇죠.
0: 혼합복식 파트너는 그 라경민 선수라고
1: 네.
0: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는 한국체육대학교 그좀
1: 네.
0: 조교수 시절에 막 스승과 제자다 해서 그 라경민 선수는 대학교 4학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파트너를 해가지고 이제 국제대회도 나가고 또 올림픽도 나가고 그랬었죠.
1: 네. 그리고 올림픽이 이제 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때 금메달, 은메달을 다 땄죠, 한국이요.
0: 네, 그렇죠.
1: 네.
0: 네. 그 결승전 상대들이 이제 결국 이제
1: 네.
0: 후배들이었는데, 현, 이제 우리 전북 출신의
1: 네.
0: 그 현 대한
1: 김동문.
0: 배드민턴 협회
1: 예,
0: 회장인
1: 현재
0: 김동문
1: 회장.
0: 회장,
1: 네.
0: 그리고 파트너했던 그 길영아 선수,
1: 네.
0: 그리고 저하고 이제 그 라경민
1: 박영민. 네.
0: 제자하고 같이 그 이제 결승전을 해서 뭐, 개인적으로는 좀뭐 은메달 땄기 때문에 아쉽지만
1: 네.
0: 또 우리 한국 후배들이 또 금메달을 땄고
1: 네.
0: 한국이 또 금메달, 은메달을 따는 그런 최고의 승과를
1: 그럼요.
0: 맛봤기 때문에
1: 네.
0: 정말로
1: 눈에
0: 좋은
1: 선합니다.
0: 결과를
1: 네, 눈에 선합니다.
0: 가져왔었습니다.
1: 네. 그 이제 선수 생활 영원히 할것 같은 선수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게 된 시점과 계기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0: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그첫 번째는 그 90년 북경 아시안 게임 끝나고 바로 은퇴를 하려고 그랬어요.
1: 네.
0: 근데 은퇴하려는 순간에 그 배드민턴 종목이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다고 그 IOC에서 발표를 하면서
1: 네.
0: 아니지. 그래도 올림픽이라는 이런 무대를 한번 뛰어봐야지
1: 네.
0: 해서 은퇴를 하려던 것을 이제 접고 이제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참가해서 이제 금메달을 땄고
1: 네.
0: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정말로 이제 은퇴를 하고
1: 네.
0: 이제 후진 양성을 위해서 그냥 한국체육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조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선수를 지도하고 있었는데 또 바로 1년 후에 93년도 한 6개월 후에 영국에서 또 세계선수권대회 혼합단체전이 있었어요.
1: 네.
0: 근데 그게 2년마다 한 번씩 열렸던 대회인데 2년 전에 저희 한국이 우승을 했었어요.
1: 네.
0: 그런데 이제 한국 협회에서 다시 한번 수디르만컵 그 세계선수권대회 혼합단체전에 복귀를 해달라. 그래서 다시 복귀를 해서 다시 우승을 했죠.
1: 네,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선수권대회 혼합단체전 2연패를 이루고
1: 네.
0: 정말로 정말로 은퇴를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한 2년 정도 은퇴하고
1: 네.
0: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끝나고 나서 96년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이제 우리끼리 결승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제일 아쉬웠었던 게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는 혼합복식 종목이 올림픽 종목이 없었어요.
1: 그렇죠.
0: 근데 그때 당시에 남자 복식, 혼합복식이 세계 랭킹 1위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혼합복식이 더 강한 1위였었어요.
1: 어허.
0: 근데 그게 정식 종목으로 안 돼서 너무나 아쉬웠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2년 정도 은퇴를 했는데 이게 그 다음에 96년 아틀란타 배드민턴 종목
1: 복식이
0: 혼합복식이 다시 또 정식 종목으로 들어간 거예요.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이제 협회에서 다시 또 복귀 요청이 들어와서 다시 복귀를 하게 됐고,
1: 그래서 김동문, 길영아 선수와 결승에서 붙었게 되는
0: 우리끼리 이제
1: 거죠.
0: 결승전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되었죠.
1: 알겠습니다. 잘 정리가 이제 됐어요. 정리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은퇴 후에 국내에서도 지도자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1996년에 이제 완전히 은퇴를 해서 당시에 지도자로서의 성과는 어땠는지요?
0: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은퇴하고 처음에 이제 한국체육대학교에서 후진 양성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다가 사실은 이제 97년도 1월 달에 영국 유학을 떠났어요. 영국 네. 지도자 유학.
1: 네, 네, 네, 네.
0: 그래서 영국에서 한 2년 반 정도 영국 대표팀을 가르쳤고 그 뒤에 이제 다시 이제 99년도에 말레이시아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말레이시아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되었는데 그쪽으로 가게 된 계기는 또 그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네. 말레이시아에 있었어요.
1: 아, 네.
0: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네. 인도네시아와 함께 동남아에서 뭐 국기다시피 하는 스포츠 종목이고.
1: 네, 그렇죠. 어,
0: 그래서 뭐 배드민턴의 그 열정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프로야구 같이
1: 알겠습니다.
0: 대단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또 그런 나라에서 또 지도자 생활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큰 경험이다.
1: 네.
0: 해서 그래서 저 지도자 생활을 했다가 이제 한국으로 지금이야 정식으로 들어왔지만 그전에는 잠깐 이제 말레이시아 대표팀 감독을 그만두고 쉬는 기간에 한국도 협회에서 또 그 2004년 아틀란타 올림픽에 데뷔해서 좀 임시 코치로 또 초빙을 해서 그때 이제 들어왔고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 후배들 이제 김동문, 하태권, 뭐 이동수, 유영성 이런 이제 남자 복식 선수들을 또 가르치게 됐었죠.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에서 탄탄한 지도자 캐리어를 쌓다가 영국, 말레이시아 등을 거쳐서 2004년도에 일본 국가대표 감독으로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일본을 가시게 됐는지요?
0: 아, 제가 아까 참 그렇죠.
1: 2004년.
0: 네네, 네, 2004년.
1: 네.
0: 그러니까 이제 2004년도에 네. 제가 아틀란타 올림픽까지는 그 임시 코치로 한국 대표팀을 지도했고
1: 네네.
0: 그 뒤에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지도 그 올림픽 끝나고 나서는 계속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있었거든요.
1: 네네네.
0: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사실은 세계 배드민턴 연맹과 그 이제 세계 배드민턴 트레이닝 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한참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그게 말이 건립이지 이게 상당히 실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말레이시아에서 한 2년 정도 좀 공백기가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조금 세계 배드민턴계의 흐름을 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좀 느껴서
1: 네.
0: 그러고 있는 와중에 마침 이제 일본 배드민턴 협회에서 또 그때 당시에 국가대표 일본 대표팀 코치했던 그 코치가 또 우리 한국 후배였었어요.
1: 아, 그렇군요.
0: 예. 네. 근데 후배가 일본 배드민턴 협회에서 감독님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도 조금 세계 배드민턴 흐름을 계속 좀 따라가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좀 그때 당시에 일본 배드민턴 상당히 약한 나라였었는데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수락을 하고 일본을 가게 됐죠.
1: 알겠습니다. 자, 2004년도에 일본에 가서 20년 가까이 일본 대표팀을 이끌었단 말이에요. 한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아닌 일본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 일본을 세계 최강으로 탈바꿈한 그 비결이라고 할까요? 분명히 비리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0: 글쎄요. 사실 일본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보통 올림픽이라는 게 4년 사이클이기 때문에
1: 네네.
0: 4년 정도 지도하고 그만둘 줄 알았어요.
1: 네네.
0: 근데 이제 결국 뭐 20년 동안 네. 이제 일본 대표팀 감독을 했었고 그래서 결국 올림픽을 일본 대표팀을 이끌고 다섯 번을 나갔다 왔는데
1: 네.
0: 근데 사실 일본 배드민턴은 뭐 그 2004년 아틀란타 올림픽 때
1: 네.
0: 13명이 출전해가지고
1: 네.
0: 한 명만 2회전에 진출했고 나머지 선수 전체가 1회전 탈락했었어요.
1: 처음에. 네. 네, 네, 네.
0: 그래서 이제 일본 배드민턴. 근데 나름대로 제가 그때 일본 선수를 봤을 때는
1: 네, 네.
0: 상당히 그런 배드민턴에 관련한 그런 능력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1: 네, 네.
0: 반면에 조금 게임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좀 일본 선수를 키울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죠.
1: 알겠습니다. 네,
0: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갔더니 이제 뭐 시스템 자체가 이제 국가대표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열악했었어요.
1: 네.
0: 뭐 합숙훈련 트레이닝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도 없었고,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국가대표 정식 코치들도 없었고,
1: 네.
0: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차근차근 이제 바꿔나갔죠.
1: 네.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 토마스컵 남자 단체전 선수권 대회에서 최초로 우승을 했고, 16년에 리우 올림픽에서 여자 복식에서 또 사상 첫 금메달을 땄죠. 2018년도 우버컵 기억나세요? 세계 여자 단체전 37년 만에 우승을 했다고 그러는데
0: 예, 예.
1: 거기서부터 좀 짧게 좀 얘기하신다면.
0: 글쎄 뭐 아까 2014년 토마스컵 우승
1: 네.
0: 그것은 사실은 토마스컵 우승국이 세계에서 몇 나라 안 됐거든요.
1: 네.
0: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 정도. 근데 네. 일본이 우승하면서 네 번째 우승국이 됐는데
1: 그렇죠.
0: 사실 토마스컵은 단체전이라서 저 선수 시절에 유일하게 우승을 해보지 못한
1: 단체전.
0: 게 단체전 토마스컵이었는데
1: 네.
0: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1: 그렇죠.
0: 그 이제 또 우리 한국 선수들은 안 했지만은 지도자로서 이제 그 토마스컵 우승을 트로피를 올리게 돼서 너무나 기뻤었고
1: 만족도 느끼시고
0: 네, 네, 네 지도자에서 큰 보람을 느꼈고
1: 알겠습니다.
0: 그다음에 이제 일본 배드민턴 사상 처음으로 사실은 2016년도에 이제 여자 복식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는데 그 전 2012년 그 런던 올림픽에서
1: 네.
0: 일본 배드민턴 사상 최초로 메달
1: 네.
0: 이제 은메달 땄었거든요 그때는
1: 네, 네, 네.
0: 맨날 은메달을 땄고 2016년도에 이제 최초로 이제 일본 배드민턴 최초로 이제 금메달
1: 네.
0: 또 이제 2018년 이제 여자 단체전 그
1: 네.
0: 우버컵도 우승을 차지하고 또 이제 이게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일본 협회에서도 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고
1: 네, 네.
0: 아 그래서 일본에서 세계 선수권대 2016년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메달을 6개 땄거든요. 금메달 2개, 은메달 하나, 동메달 3개.
1: 네네.
0: 또 그 다음에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메달을 6개 따고. 그때 저 어떤 제일 큰 성과를 그때 당시에 거뒀었죠.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박주범 감독님이 일본을 지휘하고 계실 때 한국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많은 배드민턴 전문가들이 아니 가까운 일본에 있는데 좀 다시 데리고 와서 후배를 양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또 들리곤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계시다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쳐서 일본을 세계에 중국과 함께 대등하게 위치를 만들어 놓고 한국으로 2025년 즉 작년에 이제 오시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오실 때 20년 만에 오실 때 세계가 또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서 한국으로도 가네 하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복귀를 결심한 뭐 동기가 있을까요?
0: 사실은 저는 그 24년 파리 올림픽 끝나고
1: 네.
0: 어때 보면은 좀 이제 그 국가대표 지도자는 그만두고
1: 네.
0: 어때 보면은 좀 뒤에서 좀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었는데
1: 네.
0: 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1: 네.
0: 근데 이제 파리 올림픽 이후에
1: 네.
0: 또 많은 국민들이 아시겠지만은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 따고 여러 가지 이제 협회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1: 네.
0: 또 협회 집행부가 또 새롭게 바뀌고 또 그 바뀌는 과정에서 또 이제 그 회장이 아까 말했던 우리 김동문 회장이
1: 네.
0: 또 회장으로 선출이 되었고. 그러면서 또 김동문 회장이 또 일본까지 날아와서 또
1: 깊은 얘기를 많이 하셨겠군요.
0: 네, 깊은 네. 얘기를 했고.
1: 네, 알겠습니다.
0: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외국에서 사실 뭐 한 27년 정도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1: 네.
0: 사실 마음속으로는 언젠가는 한번 한국 대표팀을 위해서
1: 네.
0: 후배들을 위해서 좀 먼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1: 네.
0: 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늦어졌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늦었고 이제 후배들에게 감독직을 양보를 하고 후배들이 더 키워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1: 네.
0: 그 와중에 이제 협회 또 올림픽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1: 네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 이제 한국 대표팀 감독을 이제 수락하고 하게 됐죠.
1: 대환영입니다. 저희들은 저 대환영이었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 감독님이 오시면은 안생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생 선수가 세계 이제 최고의 선수로 올라가 있었지만 한때 이겨야 될 경기를 지는 경우가 있었고 안생 선수가 조금 당황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길래 그 당시에 이제 감독님이 오시면서 갑자기 안생 선수가 안정된 공격 또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팬들이 야, 이 감독이 뭐 바뀌더니 뭔가 또 안생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0: 글쎄요. 사실 뭐 어때 보면 그 안세영 선수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 감독 시절에도 네. 안세영 선수와 시합을 했거든요.
1: 네.
0: 근데 일본의 그 야마구치 선수라고 작은 선수인데 그 선수의 좀 체력이 많이 밀렸었어요.
1: 네.
0: 시합을 하다 보면은
1: 네.
0: 근데 이제 파리 올림픽을 마치고 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체력적으로든 완성된 선수가 됐었는데
1: 네.
0: 이제 그런 이제 그 협회의 불화.
1: 네.
0: 대표팀과의 불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정신적으로 많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네, 네.
0: 자, 그런 부분을 일단 최우선적으로
1: 네.
0: 이제 세영이를 이제 추스려 줬고 또 이제 세영이하고 제일 첫 번째 한국에 와서 한 게 안세영 선수하고 개인 면담이었어요.
1: 그러셨겠죠.
0: 네, 개인 네, 면담을 네, 하고 나서 네, 네, 네. 충분히 제가 이해할 부분 이해하고 나는 이러한 방향으로 대표팀을 이끌겠다.
1: 네.
0: 그리고 너한테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할 예정이다.
1: 네.
0: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세영이하고 첫 만남, 첫 미팅이 서로가 이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세영이도 좀, 좀 마음 편안하게
1: 네.
0: 이제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1: 네.
0: 지금 이제 좋은 성과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이게 보통 이제 전문가들의 표현은 안생 선수가 공격적인 선수보다 수비적인 선수였는데
0: 네.
1: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공격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그 전체 경기 흐름 자체가 바뀌어졌다. 그래서 더욱더 성적이 좋다라고 하는데 네. 인정하십니까?
0: 네. 네. 저도 그동안 쭉 지켜봤던 부분이라서
1: 네, 네.
0: 세영이 시합이 항상 너무나 길게 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체력 소모가 워낙 많거든요.
1: 네,
0: 그래서
1: 그렇죠.
0: 그런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좀 빨리 빠른 공격으로 해서 템포를 끊는 시합도 해야 된다.
1: 네.
0: 그래서 그 공격력을 추가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고
1: 네.
0: 자, 그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그 효과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체력적으로도 좀 안배된 그런 경기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올해 나갔던 대회는 전승이거든요.
1: 그렇죠.
0: 네, 올해 뭐 1월 달부터
1: 다섯 개 대회 다
0: 우승을 지금 차지했고
1: 언제 나가죠 또 그러면
0: 이제 지금 지난주에 저희들이 지금 싱가포르 오픈,
1: 네, 그렇죠.
0: 인도네시아 오픈
1: 네, 네,
0: 이제
1: 네.
0: 이제 최상위급 슈퍼 750, 슈퍼 1000대에 다녀왔고, 지금 잠깐 이제
1: 휴식기간
0: 하고, 이제 7월 달부터 다시 일본 오픈, 중국 오픈, 세계선수권대, 아시안게임 3개월 동안 또 이제 강행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 그러시군요. 자, 이제 한간에 세계 배드민턴 협회가 한 세트 게임을 21점으로 쭉 가져오던 것을 15점으로 낮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생 선수 죽이기다, 이건.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0: 그건 너무 조금 과대.
1: 아, 그러니까요.
0: 그런 얘기한 것 같고.
1: 네.
0: 물론 이제 지금은 다 이제 모든 여자 단식 선수는 안세영 선수가 타켓이 돼 있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0: 그렇지만은 일단 사실 우리나라 세계 국제 대회가 자,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1년에 18개에서 20개 대회를 나가요.
1: 네. 대단하죠.
0: 그게 좀 쉬고 싶어도 그 세계 배드민턴 규정이 세계 랭킹 여자 단식 15위 이내 선수는 그 나가게끔 돼 있어요. 안 나오면 바로 이제 페널티라고 해서 한 대 안 나갈 때마다 그 US 5,000불씩 페널티를 내야 돼요.
1: 그러면 15회를 꼭 나가야 돼요? 다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0: 그러니까 이제 12개 대회는 무조건 나가야 되고
1: 12개 이상.
0: 12개는 그 슈퍼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그런 데는 예. 12개를 나가야 되고 그 밖에 이제 당연히 이제 아시안 게임 올림픽 나가야지 아까 했던 뭐 토마스컵이라든지 우버컵이라든지 또 이제 아시아 선수권대회라든지 막 이런 거 하다 보면 결국은 이 나머지 다섯 개 대회도 상당히 중요한 대회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의무 참가하는 대회 말고도 추가로 나가야 되는 대회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이 됐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네. 또 세계연맹도 좀 숫자 그 포인트를 15점으로 줄이면 아무래도 경기 시간이 단축되니까 선수 알겠습니다. 부상 방지도 예방이 되고 또 어때 보면 그 빨리 끝남으로써 이제 광고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세계연맹에서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1: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 또 상금도 늘어나니까.
0: 네, 그렇죠.
1: 그래 네. 상금 너무 적다고 지금 많은 저 배드민턴 관계자들이 기사에 떴더라고요. 그렇죠. 테니스 종목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그렇죠. 저도 공감합니다. 네. 자 이제 많은 얘기를 이제 배드민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지난주 어제까지. 국제 배드민턴 대회 박주봉배 국제 배드민턴 대회가 전주에서 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회는 언제부터 열렸고 또 열리게 된 동기를 알고 싶습니다.
0: 글쎄요. 이제 지난주에 끝난 대회까지 이제 4회째 대회가 끝났는데 네, 네, 네. 사실은 이제 전라북도 배드민턴 협회 회장님 이제 심용현 회장님께서 네. 이제 회장님을 하시면서 이제 전북 출신의 이렇게 이제 메달리스트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러한 대회를 좀 해서 좀 우리 전라북도 배드민턴을 활성화를 시키고 네. 또 알리고 싶으시다 해서 좀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영광스럽게 네. 이렇게 제 이름을 딴 지금 박주봉 배를 4년째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제 끝난 경기에 무려 2천여 명의 동호인들이 국내외에서 오셔가지고 아주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허버트 스틸 상을 받으셨잖아요. 네. 이건 어떤 상인가요?
0: 이제 저희 세계 배드민턴 연맹에 있는 상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배드민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상이 있고 네. 또 이제 허버트 스틸 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허버트 스틸 상은 일단 배드민턴인 뿐만 아니라 세계 배드민턴의 공헌한 사람한테, 주는 네. 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범위가 커요.
1: 그렇군요.
0: 명예의 전당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 인에 한해서 그렇죠. 주는 상이고, 허버트 상은 그런 이제 무슨 IOC 위원도 받을 수도 있고, 각 다른 종목의 그런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한테도 주는데,
1: 알겠습니다.
0: 이게 매년 주는 상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1: 있을, 때.
0: 있을 때만 알겠습니다. 주는데, 네. 지금 우리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1934년에 처음 발족이 됐는데 지금까지 14명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1: 1996년에 받으셨네요.
0: 네, 저는 이제 8번째 수상자로 알겠습니다. 지금 받았던 상이라서 좀 명예롭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뭐 배드민턴의 노벨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자, 그리고 2001년도에 배드민턴 명예 전당에 헌액이 됐어요.
0: 네. 네. 네, 이제 처음으로 한국 선수로서는 제가 처음으로 세계 배드민턴 연맹 명예 전당에 헌액이 됐고 그 뒤에 이제 같은 제 파트너였던 김문수 선수 또 김동문 선수 뭐 하태권 그동안에 방수연 선수 등등이 이제 계속 명예 전당에 이제 세계 배드민턴 명예 전당에 헌액이 됐죠.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개인적인 질문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 감독님께서 이제 배드민턴에 관계되는 사업을 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사업은 아니시라고.
0: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1: 네네.
0: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네. 그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1: 그렇죠. 엄청나죠.
0: 이게 뭐 축구하고 맞먹을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서로가 1, 2등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많아서
1: 네.
0: 또 이제 이런 배드민턴을 이제 종목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시는 또 지인분들께서 이런 것은 좀 이름을 빌려서 네, 이런 알겠습니다. 걸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름을 빌려드리고 또 이렇게 해서 지금 배드민턴 그 용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1: 박주봉 이름의 그 영어 약자에서 PJB 스포츠.
0: 예, 예, PJB 스포츠.
1: 스포츠입니다.
0: 예, 이렇게 해서.
1: 어떤 상품을 만들어낸죠?
0: 뭐 기본적으로는
1: 라켓.
0: 라켓, 신발, 유니폼, 가방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큰 브랜드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작은 브랜드지만은 일단 우리 동호인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좀 배드민턴이 좀 그 활성화되고 또 즐길 수 있도록 그런데 좀 보탬이 되고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네네. PJB 스포츠. 전라북도에도 대리점이 있겠죠?
0: 네, 전국적으로 각 대리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 제가 배드민턴을 시작한다면 그 상품 사용하겠습니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자, 이제 끝으로 가족 관계로 전주에 지금 가족이 살고 계십니까?
0: 네, 지금 아직 어머님께서 95세신데 아직 지금 연로하시지만 지금 계시고. 네. 또 이제 여기 이제 큰 형님, 작은 형님, 큰 누나가 여기서 전주에서 계속 살고 계셔가지고. 네. 저도 이제 외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자주 찾아 못 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어디 외국 시작 갔다 오면 틈틈이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어머님도 뵙고 가족들 식사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직계 가족은 일남 일녀로 주셨다고 그러는데.
0: 네. 네네. 그 일남 이녀.
1: 아 이녀.
0: 네. 아 일남 일녀.
1: 일남 일녀.
0: 네네. 이제 네. 뭐 아들은 지금 군대가 있고.
1: 예. 네. 근데 자녀 중에 배드민턴과는 관계가 없네요.
0: 네, 제가 운동을 못 시켰어요.
1: 아, 그러셨나요?
0: 못 시켰는데, 저희 딸이 사실은 네. 운동신경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크고 나서 자기 운동 안 시켰다고, 네. 그래도 좀 미안한 마음도 드는데, 사실 제가 이제 선수생활을 이렇게 이제 그 국제대회 나가서 우승도 해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하려면 그런 이제 국가대표도 돼야 되고 또 세계적인 선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1: 그럼요.
0: 예. 그래서 이제 뭐, 좀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체육에 관계된 교사,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야, 오늘 시간이 참 40여 분이 넘게 지났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좋았고 또 이렇게 어렵게 만났는데 다음 기회에 또 좋은 일 있으시면 저희가 한번 초대를 또 하겠습니다.
0: 네,
1: 끝으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 감사의 말씀 짧게 한번 해 주시죠.
0: 예, 뭐 그전에도 해외에 있다가도 그랬지만은 참 정말로 전주만 오면 너무나 포근하고 네. 또 전주에 저도 지금도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 말투가 아직도 안 변해가지고
1: 아, 그러니까 그대로 계시죠. 네,
0: 정말로 고향에 와서 이제 같은 우리 전북 말 쓰면은 너무나 또 정감이 가고 네. 너무나 편하고
1: 네.
0: 또 이제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복귀해가지고 또 우리 전라북도 인으로서 네. 또 자긍심을 가지고 네. 또 우리 한국 배드민턴 국가대표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선수로서 세계를 제패하고 지도자로서 일본 배드민턴의 기적을 읽은 뒤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대한민국의 부흥기를 이끌고 계신 박주봉 대한민국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영원히 이 만남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눈이 내리면 어떨까? 하얀 한방눈이 펑펑 내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이 더우니 밖에 나가기는 싫고요. 한동안 실내에서 작업하다 보니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창가에 서서 그냥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볕은 쨍쨍하고요. 나무에는 초록색 잎이 무성하고요. 매미 소리가 절정이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감을 아쉬워하는 것처럼요. 매미 소리가 울창하게 창을 밀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다가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눈이 내리면 어떨까? 그것도 아주 조금 말고요. 한방눈이, 하얀 눈이 펑펑 내리는 겁니다. 까만 아스팔트도 하얗게 변하고 나무에도 눈이 소복소복 가득 쌓이고요. 여름에 갑자기 눈이 내리니까 사람들은 반소매에 반바지를 입은 채로요. 어? 이게 뭐야? 하고 어리둥절하면서 하늘을 올려다보고요. 그런 풍경을요. 저는 에어컨이 빵빵한 실내에서 따뜻한 커피 한잔 하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야, 생각만 해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뭐 현실에서는 좀 곤란하겠지만 말입니다. 이런 기후위기, 한여름에 눈이 내리는 건 기후위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기후위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한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여름에 하얀 메리 크리스마스를 상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입니다.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요. 아, 눈이라도 펑펑 내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말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처럼 그런 상상인 거죠. 여름날의 크리스마스 생각만으로도 참 좋습니다. 상상만으로도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요. 물론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는 몇몇 나라가 그렇죠. 호주가 그렇습니다.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이 계절적으로 여름이긴 합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요. 하얀 눈이 펑펑 내리고요. 하얀 입김이 추워하면서 호호하고 하면 입김이 뭉게뭉게 하얗게 나오고요. 신나는 캐롤송도 거리에 들리고 깜빡이는 예쁜 조명도 생각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하면 또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요. 눈 내리는 거리, 두꺼운 외투, 빨간 목도리, 따뜻한 차 한 잔도 생각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도 빼놓으면 안 되죠. 이런 게 떠오르긴 하는데요. 뭐, 말 그대로 상상입니다. 지금은 여름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일상에서 가끔 이런 여름날의 크리스마스 같은 생각을 합니다. 현실하고는 정반대되는 상상인 거예요. 아주 바쁜 날 있잖아요. 전화는 계속 오고 폰에 문자는 쌓이고요. 해야 할 일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늘어날 때 그런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갑자기 모든 일정이 취소되면 얼마나 좋을까.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오늘 회의 취소됐습니다. 잠시 후 또 전화가 옵니다. 내일 하기로 한 일도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폰에 문자도 옵니다. 오늘은 그냥 쉴까요? 야, 이건 정말요. 선물 같은 휴가네요. 갑자기 주어진. 한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보다 어쩌면 현실에서는 일상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많은 일들이 연기가 되거나 취소되는 건 보기 힘든 광경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알람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늦었다. 당황하죠. 그런 때 있으시죠. 벌떡 일어나서 정신없이 준비하려고 하다가요. 문득 달력을 봤는데 오늘이 쉬는 날인 겁니다. 공휴일인 걸 깜빡한 거예요. 아, 그때 밀려오는 안도의 한숨과 기쁨. 그때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 떠오르시죠? 그리고 이미 잠이 깼다고 하면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그 하루의 공휴일이 선물처럼 나에게 주어지기도 하고요. 다양한 걸 해볼 수도 있겠죠.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쉴 수도 있고요. 이것도 작은 크리스마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일이 정말 가끔 한 번씩 있기는 해요. 늦은 줄 알고 아침에 막 부랴부랴 일어났는데 생각해보니 오늘 쉬거나 아니면 오전에 일정이 바쁜 일정이 없어서 좀 느긋하게 일어나기도 될 때, 알고 보니까 놀라서 서두르거나 늦었다고 걱정했는데 착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통장을 확인했는데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어? 이게 웬 돈이지? 이게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예전에 냈던 돈이 환급됐다거나 잊고 있었던 돈이 돌아왔다거나, 어차피 내가 받을 돈이긴 했지만, 아, 그래도 생각만 해도 좋네요. 크리스마스 선물인 거예요. 네, 마치 그런 거와 비슷하겠죠. 이때는 금액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요,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인 건데요. 뜻밖의 만 원 또는 3만 원도요, 어떤 날에는 산타클로스가 두고 간 선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길을 걷다가요. 아주 오래전, 근데 문득 요즘 어떻게 지내나 소식이 궁금했던, 보고 싶었던 친구를 우연히 만나는 겁니다. 처음엔 이런 때 보통 살짝 어색하죠. 오랜만에 보니까.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웃음도 나오고요. 웃기도 하고요. 만일 시간이 된다면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한동안 못 나눴던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날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은 조금 미뤄졌지만요. 그게 만일 미룰 수 있는 일, 미뤄도 되는 일이었다면요. 뭐 어떻습니까?
가끔은 계획에 없던 일이 더 좋은 하루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저에게

자유잖아요. 오늘 정말 눈이 내릴 리는 없지만요. 창밖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얀 눈이 펑펑 내리면 좋겠다. 그만큼 날씨도 추워 할 만큼인 거예요. 이 더운 날이요. 잠시 추위를 만나도 좋겠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 몇 초 동안만큼은 조금은 마음적으로는 상상으로 지난 겨울 크리스마스나 정말 추웠던 날, 많이 눈을 내렸던 날을 상상만 해도 시원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안 되겠네요. 네, 제가 제 생각만 했습니다. 지금 갑자기 추워지고요. 한방눈이 펑펑 내리면 농사 짓는데 냉해를 입을 수 있겠습니다. 철없는 상상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름날의 크리스마스, 지금 당장 일어나기는 어렵지만요. 한 번쯤 일어났으면 하는 일이요. 라디오 책갈피 청취자 여러분께 여름날의 크리스마스 어떤 걸까요? 라디오 책갈피 오늘 첫 곡입니다. 겨울 테마의 노래 두 곡 이어 들을 건데요. 스텔라장의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그리고 스텔라장의 실버벨스 함께 이어 듣고 올게요.

크리스마스 데이. 네. 스텔라장 렛 이스 노우, 렛 이스 노우, 렛 이스 노우. 그리고 실버 벨스 이어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들으시면서요. 크리스마스 상상 한번 해 보셨나요? 상상 떠올려 보셨나요? 혹시 창 밖에 뭔 말이야? 눈이 내린다니 말이 돼? 하면서 뭔 말 야도 아니고 뭔 말이야 하면서요. 그래도 한 번씩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창밖 보면서 상상해 보신 분들 분명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요, 지금 방송하고 있는 여기 전주 FM 제1 스튜디오 냉방이 잘 돼 있어서 시원하거든요. 네, 시원한 곳에서 겨울 노래, 크리스마스 노래 들으니까, 물론 이제 8월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가을도 안 왔는데 겨울이 바로 오지 않죠. 크리스마스가 남아 있긴 하지만 머지 않은 느낌이, 그리고 지난 크리스마스 상상을 하니까 새록새록했습니다. 가을은 이제 곧올것 같아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저기 동해안 쪽은, 북쪽 동해안 쪽은 막 22도, 24도 이렇게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낮 기온이. 물론 한두 번에 더 더위가 있겠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가을이, 겨울이, 크리스마스가 슬그머니 시나브로 조금씩 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130회 방송이고요. 이 시간에는 지난주 129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 129회 방송 내용은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갑자기 떠오른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갑자기 떠올랐던 기억은요, 좀 아쉬운 상황에 후회하는 순간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의 시간과 생각이요,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하루 중에 계속 문득문득 떠올랐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절로 자꾸만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처럼 후회되는 일을 생각할 때는요, 그때 만약에 점점점, 그때 만일 점점점이라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따라 붙습니다. 하지만 말처럼요, 그때 만약, 그때 만일은요, 말 그대로 말처럼 만약이고 만일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때의 상황에 나름대로 선택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생각하기에는 아쉬워도 그때는 아마 그것이 최선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어때요? 이미 그때가 설령 최선이 아니었다고 해도요, 이미 지난 일이고요. 돌이킬 수 없는 만일이고 만약입니다. 갑자기 생각난 지난 시간에 그때의 만약과 만일이 있는 것처럼요, 지금의 순간에서도 만약과 만일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만일. 지금도 체깍체깍 매 순간에 그렇게 하고 있죠. 만약, 만일, 지금 창밖에 하얀 눈이 내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이 과거를 떠올리기도 하지만 지금의 순간도 만약이 분명히 있네요. 만일 고개를 돌렸는데 창밖에 하얀 눈이 내린다면, 생각만으로도 길이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로 시원해집니다. 그럼 지난주 129회 방송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그린 소나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만일 뭐뭐 했더라면 아마도 다시 돌릴 수 없는 시간이어서 이런 아쉬움과 후회가 있나 봐요. 어떤 선택을 했더라도 과거의 어떤 선택의 순간에 대한 미련이 남을 것 같습니다. 만일 뭐뭐 했더라면 점점점점점이라는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을까요? 히읗이라고 글 적어줬습니다. 그러니까요. 후회, 지난 시간에 대해 아쉬움이나 후회가 한 번도, 하나도, 한 개도 없는 분이 계실까요? 만일,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만일이 나옵니다. 만일 그런 분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요, 책갈피에 사연 한 번만, 글한 번만 올려주세요. 네, 이렇게 과거 한 번씩
그게 너무 아픈 과거나 상처가 아니라면 지난 시간 한 번씩 떠올려보는 것도 정감이 있지 않을까. 그게 사람 사는 냄새 푹푹 나면서 어떻게 다 후회 없이 그런 일만 하고 살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기는 해요. 좋은 기억만. 네. 이어서 보현숙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노란 옷을 보니까 노란 은행잎이 생각이 납니다. 만약에 단어는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는 언어인 듯 합니다. 방송 오늘도 잘 듣고 갑니다. 하시면서 웃는 스마일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지난주 방송이 노란색이었죠. 노란, 콘서트로. 네. 레몬, 귤, 그리고 파인애플, 노란색들 과일과 관련된 컨셉으로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보현님의 글을 보니까 맞아요. 또 노란색이 이제 다가오고 있네요. 노란 은행잎. 네.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그때는 가을이 되면 뭐 영화에도 자주 나오는 장면들이기도 하지만 가을을 상징하면서 네, 기다려집니다. 잊고 있었던 가을의 색깔, 노란 은행잎에 대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앞서서 겨울 이야기, 크리스마스 이야기 했는데요. 다가올 가을에도 올가을에는 어떤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상상해 보시게요. 이어서 소망드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만약에 말야라는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당연한 말이긴 한데요. 잘된 일은 후회를 안 하는데요. 일이 잘안 풀리거나 생각처럼 안 됐을 때 과거를 생각하며 만일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말씀처럼 그러면 어떻습니까? 잘 되는 일도 있고 잘안 되는 일도 있고 되돌릴 수 없는 일도요. 신경 쓰는 것보다 그 시간에 즐기며 살겠습니다. 히읗이라고 글 남겨주셨네요. 신경 쓰는 것보다 그 시간에 즐기며 산다는 말씀이요. 그글 부분이요. 그럼요. 맞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것이 생각보다 말보다 쉽지 않을 수 있지만요. 내가 일부러 막 고민해서 떠올린다기보다는 이런 순간적인 아쉬움은 갑자기 떠오르잖아요. 불현듯. 그래도 지금처럼 글로나 말로나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요. 실제로 그렇게 후회하는 일보다 미소 지을 수 있는 기분 좋아질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생각들 더 많이 하면요. 이어서 해올리의 은하수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전 댓글에 제일 먼저 보는 건 선곡 노래인데요. 훑어보고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기분 업. 무슨 생각을 좋아하느냐 물어볼 때가 좋을 때? 하고 물음표 해주셨고요. 고구마 손 사진 예쁩니다. 고구마 잎은 이미 자신의 본분을 다했는데 뭘 뿌리까지 욕심부리나 하면서 네, 시무룩한 이모티콘 여러 개 남겨주셨고요. 여름엔 레모네이드의 노래도 잘 어울립니다. 음료수도 좋아요. 오래전 더운 나라 필리핀 세부에 어학연수 갔을 때요. 새콤한 깔라만시가 땡겼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방송 스튜디오 뒤에 보이는 오래된 라디오가 눈에 띄어요. 독특한 빈티지 수집이 취미일까요? 하시면서 신청곡으로 Fly Me to the Moon 놓고 갈게요 하시면서 보름달은 아니고 바람달이래요. 괜찮네요. 보름달을 보면서 내 바람을 담은 바람달, 호프문, 위시문, 네, 놓고 갈게요. 네, 초승달 이모티콘과 함께 글 남겨주셨습니다. 여기에 오라벨 튜브님이 댓글 이어주셨는데요. 오라벨 튜브님이 저도 그거 궁금했어요. 빈티지한 라디오, 저거 나오는 건가? 처음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이었는데 같은 생각에 찌찌뽕입니다라고 글 남겨주셨네요. 은하수님 글 중에서 무슨 색을 좋아하느냐 물어볼 때가 좋을 때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어떤 의미일까 곰곰이 곰곰이 한참을 생각했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물어본다는 건 그만큼 아직은 마음이 여유롭다는 건가? 아니면 마음이 영 하나는 걸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어떤 의미일까 궁금했습니다. 고구마요.
지난주 보이는 날 위에 사진 올려드렸죠. 이제 석 달이 되고 있네요. 제가 고구마 순 넝쿨 지는 걸 좋아해서 한석달 전에 고구마 두 개를 이제 유리컵에 담아놨는데 그게 조금 조금 자라서 이제 넝쿨이 많아지니까 이제 양분을 위해서 화분에 흙을 담아서 심어둔 말씀드렸고 지난주 보이는 날 위에서 사진 올려드렸는데요. 그 이야기이신 거예요. 지금은요, 지난주 일주일 동안 많이 자랐다기보다는요, 조금 자랐고, 대신은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달 동안 한 일주일 사이에 정말 하루에 쑥쑥 자라는 게 보였는데, 이제는 일주일 동안, 지지난주에 한 일주일 자란 것만큼, 아니죠? 하루 자라는 것만큼, 일주일 동안 하루 자라는 것만큼만 자랐어요. 많이 자라진 않았는데, 대신 줄기가 굵어지고 잎이 좀더 초록색으로 건강해지고 있더라고요. 네,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고구마 손. 오래오래 친구처럼 벗처럼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구마 손 보고 있으면 제가 출장 가지 않고 집으로 들어갈 때는 매일 열자마자 마치 반가운 사람 보듯이 반가운 반려견묘 보듯이 반려식물 네, 보고 있거든요. 가끔은요. 말도 걸어요. 아, 오늘 더웠지? 하면서 베란다 쪽에 놓거든요. 네. 그리고 라디오 말씀 주셨어요. 네, 스튜디오.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제 우측 뒤에 라디오가 보이고 있죠. 그 라디오는요,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모두 제가 가지고 온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모으는 게 취미예요. 예전 방송에서 몇번이 라디오 보는 게 취미다라고 말했던 기억도 있네요. 이 라디오 중에서 모형 라디오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모형 라디오보다는 실제로 주파수가 잡혀서 들리는 라디오입니다. 지금 음악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뒤에 전원을 다 올리고 라디오를 켜면 라디오가 다 들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93.5MHz 기억하고 계시죠? 나중에 제가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중에 주요 목록에 라디오를 콘셉트로 한 카페 공간을 갖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그 카페 한켠에는 작은 방송 스튜디오가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마치 사랑방처럼 와서 함께 방송도 하고 뭐 너튜브 방송이어도 되고요. 그런 거 하고 싶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뒤에 보이는 라디오보다요. 훨씬 많은 라디오가 지금 모아져 있습니다. 그때 한번 제가 라디오 콘셉트로 카페 오픈하면요. 놀러 오세요. 그때까지 제가 책갈피 방송을 하고 있다면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지금 바로는 안 되는데요. 언제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이루고 싶은 꿈이에요. Fly Me to the Moon. 네, 신청해 주셨어요. 여러 가수들이 노래했는데요. 어떤 버전으로 함께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 해울리 온화수님의 글을 보면서 Fly Me to the Moon을 봤을 때 바로 두 명의 가수가 떠올랐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 그리고 리사 오노. 서로 버전의 분위기는 좀 많이 달라요. 그런데 물론 Fly to the Moon 노래 자체를 저도 좋아하지만 이두 버전을 좋아합니다. 이 중에서 프랭크 시나트라 버전이 가장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저도 좋아하고요. 그래도 오늘은 한번 리사 오노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리사 오노, Fly Me to the Moon.

리사 오너 Fly Me to the Moon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 신청해 주신 헤얼리 운하수님이 앞에 사연 중에서 보이는 라디오 올라오면요. 거기 너튜브에 선곡표 올려놓잖아요. 이때 바로 선곡표 훑어보고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기분 업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리사 오너 Fly Me to the Moon 기분 업 되신 거죠? 네. 라디오 책갈피 지난주 129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카이 민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어려운 상황에서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후회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여러 고민과 걱정을 하다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 대한 회상을 하면서 아쉬움을 토로하게 되더라고요. 설령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도 그때의 선택보다 더 나은 선택을 했으리라는 보장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 시간을 다 살아오다 보니 길이 보이는 듯해서 과거로 돌아가면 더 나은 선택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착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가장 잘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서 웃는 스마일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더구나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그 지금의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는데 그 상황이 이전의 어떤 순간으로부터 쭉 이어진 거라고 하면 그 과거의 그 시점, 지난 시간의 어느 시점에 대해서 아쉬워하거나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지난 시간의 어느 순간인가 잘한 선택도 참 많을 텐데. 그건 살면서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꼭 후회되는 것들, 과거가 지난 시간에 떠오를 때는 물론 좋았던 추억이 모락모락 떠오르는 순간도 있지만 아쉬운 그런 일들을 떠올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일 없이 평범하다고 느끼는 지금의 순간을 잊지 않고 감사해야겠다라는 생각, 다짐을 저도 한번 해봅니다. 이어서 수빈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시내버스에서 폰을 유튜브를 보다가요. 네. 보이는 라디오 너튜브를 보고 계셨나 봐요. 시내버스에서 폰으로 너튜브를 보다가요. 책갈피 방송이 뜨길래 클릭했다가 방송 시작 로고송이 크게 나와서 버스 안에 사람들 시선 집중. 웃으면서 눈물 찔끔 나오는 이모티콘. 후회는 언제나 있기 마련이지만 좋은 일만 생각하렵니다 하시면서 스마일 이모티콘으로 마무리해 주셨네요. 수빈님, 그러시면요. 무심결에, 무심코 시내버스 안에서 너튜브로 책카페 방송을 틀었는데 시그널 시작송이 크게 나온 거예요. 깜짝. 그러면서 아마 딱 스탑을 눌렀거나 볼륨을 줄이셨겠죠. 그런데요. 버스 안에서 홍보도 될겸 크게 한번 틀어주시지 그랬어요. 노고성만 크게 틀지 말고 이거요. 나류 책갈피라는 방송이에요. 93.5MHz 아니네요. 버스 기사님께 혼날 수도 있고요. 네, 에티켓이 아니죠. 네, 물론 버스에 탄 승객분들도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늘 이어폰으로 작게 네, 휴대전화도 용건만 간단히입니다. 글 감사합니다, 수빈님. 이어서 군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아, 물결무늬, 물결무늬, 물결무늬, 물결무늬. 이제 좀 날이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자다가 찬 기운이 느껴져서 창문을 닫고 잤습니다. 낮에는 많이 덥지만 밤에는 확실히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여름아, 안녕이라고 글 남겨주셨네요. 저는 아직, 근래 밤에 그렇게, 한분 있었네요. 뭔가, 찬 바람이 도는 기운이 들어서 네, 비가 온 다음 날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주변에 보면 근간이 들어서 밤에 추워서 자다가 깨서 창문을 닫고 주무신다는 분도 간혹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가을이 이렇게 벌써 훅 치고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우님이 그래 여름아 안녕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이거인 거죠? 여름아 안녕? 이거 아니고요. 여름아 안녕 잘까인 거죠? 네, 여름 웰컴 아니고 굿바이인 겁니다. 네, 여름아 잘가 내년에 또 만나인 거죠.
남은 올해 여름 더 신나는 일이 많으시길. 이제 여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여름 기억. 그래서 문득 만일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만일 만약 지금의 올 여름을 떠올렸을 때 웃을 수 있는 좋은 기억이 더 많으시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민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는 당연히 후회가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언젠가부터는 신경 안 쓰려고 해요. 그때마다 음악을 크게 틀고 음악에 빠져듭니다. 둠칫 둠칫 히읗 히읗 히읗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맞아요. 네. 이런 때 기분 전환이 필요하죠. 그리고 기분 전환이 뭐 여행을 가는 것도 있고 영화를 보는 것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건데 바로 지금 이 순간 먼저 할수 있는 거 어디를 가지 않아도 되는 거 음악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음악을 자주 듣습니다. 이어서 싱클 나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130회를 맞이하게 되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칸도님. 100회를 넘은 것도 대단한데 130회를 진행해 오셨네요. 지난주 내용에 아주 공감합니다. 살아가면서 당연한 이치인데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판단이 점점 흐려지고 순발력도 떨어집니다. 고민 없이 쉽게 결정을 해놓고는 아차 하고 후회를 하곤 하죠. 더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순간의 선택을 어설프게 해서 곧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되돌릴 수 없으니 잊혀지지 않고 마음의 앙금은 쉽게 사라지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요즘 톡으로 내 의견을 전해야 할 때가 있으면 말 실수나 후회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 채팅방에서 글을 여러 번 다듬은 후 보낼 사람에게 복사해서 붙인 후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후회를 줄여보려고요. 히읗 히읗. 요즘은 전송한 걸 삭제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서 전송 후에는 얼른 삭제하고 다시 쓸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타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삭제 흔적은 남아 있어도 그나마 다행이죠. 학창 시절 영어 선생님이 if 구문을 가르쳐 주실 때 가정법 과거의 if는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배운 것이 생각나네요. 어렴풋한 기억입니다. 키읔키읔. 오늘은 안치환의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이 노래가 듣고 싶어졌어요.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붉게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나 그대에게 물들고 싶어. 노래도 예쁜데요. 특히 노래 시작 전 짧은 전주가 멋있어요. 노래 신청해 봅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130회 축하요. 감사합니다. 모두 청취자분들 덕분입니다. 진심입니다. 요즘 싱클 나라님이 선택의 순간에 실수나 후회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요. 그럼요. 경험치인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쌓아가는 경험들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살다 보면 지난 시간에 대해서 후회나 아쉬움을 갖는 경험들도 있곤 하죠. 그런 경험이 쌓인 만큼 그만큼 지금의 순간의 시간에 예전 상황을 떠올리면서 선택을 개운하게 잘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뭐 지금 계획에 대해서 고민할지 모르지만 되돌릴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내가 할수 있는 만큼 내가 그래도 여러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걸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 톡으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기 전에 내 폰이나 나에게 톡을 먼저 작성하고 복사해서 보낸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지 저는 오래된 것 같아요. 이제 뭐 지인들과 톡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스마트폰 문자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업무 관련된 글들도 많이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타가 있거나 아니면 잘못 보내져서 뜻이 좀 잘못 전달되거나 그럴 수도 있어서 미리 폰으로 저에게 물론 메모 기능으로 해도 되지만 저는 저에게 문자를 보내놓는 게 편하더라고요. 아예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문자를 보내진 않지만 보내기까지를 작성을 해서 복사를 하고 상대방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걸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가끔 그렇게 보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확실히 오타도 줄고요. 문자 작성하면서 내용도 여러 번 생각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학창 시절이라는 단어만 우리가 보거나 생각해도 추억이 가물가물. 이건 따뜻한 말인 것 같아요.
학창 시절 영어 선생님이 가르쳐준 if 구문이요. 야, 오랜만에 듣네요. 물론 우리가 if라는 것들을 보거나 사용하긴 하지만 학창 시절 플러스 영어 선생님 플러스에 붙은 if는 또 다른 의미죠. 네, 그때 막 교육받았던 생각도 떠오르고요. 얼마 만에 듣는 문구일까요? 특히 구문이라는 표현이요. 저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추억 돋네요. 제가 학창 시절 중고등학교 때 가장 좋아했던 과목이 영어였습니다. 전 영어가 중학교 때부터 정말 좋더라고요. 재밌기도 하고 재밌다 보니까 성적도 잘 나오는 편이었고요. 그런데 수학은 성적이 안 나오니까 아무리 해도 어렵기도 하지만 성적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생각도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신청해 주신 노래죠. 안치환의 내가 만일.

내가 만일 안치환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주 129회 책갈피 방송 전자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워라벨튜브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만약에는 없는 거다 하시면서 웃는 이모티콘.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내가 공부를 좀더 했더라면, 내가 좀더 예쁘게 태어났더라면, 내가 살을 10kg 빼지 않았더라면, 내가 싱어송라이터가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칸도 쌤이랑 작곡을 가르쳐 주신 쌤이랑 편곡해 주신 쌤이랑 잠시 후 만나러 가는 절친들이랑 제자들이랑 점점점 그 남자랑 결혼 같은 집에 살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나는 좋고 공부 머리는 안 돼서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예쁘지 않은 건 거울이 저를 볼 때마다 무언으로 증명하고 10kg 뺀건 저울 숫자가 큐큐큐 노래를 잘 부르는 것과 상관없이 내 맛, 내 멋에 빠져 싱어송라이터 즐겁게 작업하고 있고 이칸도 쌤과 이렇게 연결되어 방송 들으면서 리듬을 타며 몸을 흔들고 있고 보컬 트레이닝 받으며 행복하고 절친들이랑 먹을 밥에 웃음이 자꾸 머금어지고 다가오는 개학일에 만날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며 흐뭇해하고 암튼, 만약에로 놓친 것들에 붙잡혀 있지 않으렵니다. 붙잡은 것들 또한 많은 오늘, 그 현실에 살고 있어 행복한 오늘입니다. 인연에 감사, 느낌표로 마무리해 주셨어요. 네, 끝부분에 적어주신 글, 붙잡은 것들을 또한 많은 오늘, 그러네요. 앞서도 비슷한 말씀 드리긴 했는데, 이 표현이 딱 그걸 나타내 주는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순간, 그리고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이렇게 지금도 붙잡은 것들 또한 많네요. 지나치는 것 또한 많은 것만큼 지나치는 그 순간에 붙잡은 것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튜브님이 남겨주신 글을 보면서, 글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네요. 그런 웃음 행복 바이러스를 오늘은 글을 통해서 전해주셨습니다. 글을 보고 나니까요. 지난 방송에서 제가 잠깐 놓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만약 많이든요. 아쉬움이나 후회도 있지만요. 아, 다행이다. 참 잘했다. 만약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휴, 큰일 날 뻔. 다행이다. 잘했다. 라는 선택도 많이 지난 시간들에 우리가 했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도 붙잡고 있습니다. 워라벨 튜브님은 이전 글을 통해서도 본 기억이 있는데요. 싱어송라이터잖아요. 작곡과 작사도 하고 직접 노래도 부르시는 건데요. 아, 정말, 정말 부럽습니다. 제가 음치에다가 박치여서요. 음악과 관련된 것들, 뭐, 악기를 잘 다루거나 특히 노래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음악과 관계돼서는 저는 지난 시간 후회되는 게두 개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 초등학교 때 피아노 학원을 보내셨거든요. 제가 막내인데 누나가 피아노를 오래 쳤어요. 막 대회도 나가고 공연도 할 만큼. 그러니까 이제 막내도 누나 따라서 보내곤 했는데 누나하고 시간차가 있어서 저 혼자 갔죠. 처음에는 이렇게 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것부터 배우잖아요. 배우고 하는데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놀리더라고요. 지금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뭐 악기 배우는 거 많이들 하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 주변에는 남자애들이 피아노 배우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자애들처럼 피아노 배운다고 어찌나 그렇게 놀리던지 집에 가서 나 피아노 학원 안가 하면서 그만뒀던 거 후회가 되고요. 중학교 때는 또 어머니가 기타를 배우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악기는 하나 다룰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런데 뭔가 귀찮기도 하고 중학교 때는 한참 사춘기잖아요. 뭐 다른 걸로 놀고 싶기도 하고 뭔가 손도 아플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후회됩니다.
피아노 배워둘걸, 기타 배워둘걸. 그리고 이제 또한번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던 대학교 올라가면 보통 신입생 환영회 겸 이제 동아리 모집들 하잖아요. 저는 대학교 때 독서 동아리하고 영화 보는 동아리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기타 동아리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관심이 1도 없었는데, 아, 지금 이제 비슷한 나이대나 아니면 후배들 아니면 선배들이 사회생활 하다가 가끔 기타를 쳐야 되는 순간 치는 걸 보면 아, 부럽더라고요. 제가 기타만 쳤어도 음치 박치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 대학교 때라도 배워둘 걸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잠깐 배우려고 하다가 뭐 동아리는 아니지만 선배한테 누구나 다 친다는 로망스 기본만 배우고 안 배웠던. 하지만 뭐 지금이라도 배우면 되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악기는 꼭 배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 라고.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야, 만약 그때라도 배우길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몽실이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후회 말고 반성을 하자라는 생각을 해왔는데요. 후회는 발전이 없지만 반성은 발전이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해왔는데, 나이가 들면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도 생기더라고요. 글을 적다 보니까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죠. 라는 노래가, 가사가 생각납니다. 제가 사는 곳은 거의 버스 종점이어서요. 버스 탈 때와 내릴 때 기사님께 인사를 해요. 탈 때는 안녕하세요 하고 늘 반갑게 인사를 하고요. 내릴 때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조금씩 인사말을 바꿔서 하기도 해서요. 내리기 몇 정거장 전부터 어떤 인사말을 할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어제는 인사말 챙기다가 버스카드 태깅을 깜빡해서요. 내렸다가 다시 죄송해요. 잠시만요. 하고 올라가 태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인사를 받으면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벌써 라디오 책갈피 130회 방송이네요. 사연을 올릴 때마다 컴퓨터에서 작성해서 메모장에 저장해 놓곤 하는데요. 지금도 저장하면서 폴더의 리스트 제목을 보니 추억이 새록새록 합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130회 이어오심에 큰 응원과 박수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취자님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함께 공감하는 것도 참 좋아요. 요즘 가끔 부는 시원한 바람을 맞을 때처럼요. 기분 좋은 날들이 진행자님과 청취자님들께 함께 하시길 원해요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웃는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네. 후회 말고 반성을 하자요. 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고, 그게 저 내면에 마음에 네, 쭉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워딩, 같은 내용인지는 확실치 않은데요. 세연님이 적어주신 후회 말고 반성을 하자, 이거와 똑같은 글인지는 바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느낌인 거예요. 언젠가 예전에요. 지난 시간에 대해 후회하다가요. 아, 뭐야. 지난 시간 후회해봤자. 지금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요. 그때, 그 당시에 세연님이 올려주신 문구처럼 후회 말고 반성을 하자,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글을 제 SNS에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 기억이 나네요. 세연님이 글에 적어주신 노래 가사처럼요. 이 노래 걱정 말아요라는 노래 같아요. 전인권님 버전으로 부른 노래도 있고요. 이적님이 부른 노래도 있죠. 걱정 말아요 그대에. 저도 뭔가 응원이나 힘이 필요할 때 듣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버스 탈 때와 내리기 전에 어떤 인사를 할지, 어떤 인사말을 할지 생각하신다고 했는데요. 상상됩니다. 글 읽으면서 그 부분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머릿속에 그 상황이 훤히 그려지는 듯 했는데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인사를 매번은, 저는 세연님처럼 매번을 하는 건 아닌데, 인사를 상대적으로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고속버스나 직행버스는 매번 하고, 시내버스는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는데 할 때가 더 많아요. 탈 때는 저도 역시 안녕하세요 하는데 내릴 때는 감사합니다 하네요. 저는 특별히 고민을 안한것 같아요.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내릴 때 잊지 말고 인사를 해야지라는 상상을 하곤 해서, 생각을 하곤 해서
샌님이 글을 보면서 그런 모습도 떠올렸습니다. 책갈피 130회 방송 축하도 감사합니다. 지난주 책갈피 방송에 남겨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댓글과 사연 함께 했습니다. 여러 생각과 이야기 감사합니다.

오늘 라디오 책갈피는요, 기분 좋은 날의 상상, 여름날의 크리스마스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방송을 시작하면서 창밖에 눈이 펑펑 내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노래 나갈 때 다시 창밖을 한번 봤는데 역시 눈은 안 내립니다. 당연하죠. 말도 안 되죠. 여름이니까요. 눈 내리면 오히려 큰일 납니다. 그런데요, 꼭 진짜 눈이 내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끔 하는 엉뚱한 상상 하나, 그리고 바람을 담은 상상. 오늘 이런 일이 생기면 좋겠다. 갑자기 이런 선물이 찾아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나가 평범했던 하루를 잠깐 즐겁게 만들어준다면요, 그게 일상에 찾아온 그 기쁜 크리스마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요, 말이 되든 안 되든요, 엉뚱한 상상 하나쯤 해보시게요. 혹시 알아요? 상상했던 것과 똑같진 않지만요,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요, 뜻밖의 좋은 일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책갈피 마무리 곡은요, 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떠올린 바람과 그 상상요,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한아름 주어지시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네, 8월의 허리쯤 이 정도 되는 날씨면 휴가의 막바지 될 것 같고요. 하는데 휴가들 다녀오셨나요? 휴가하고 관계없이 여러분의 노래만 틀어지고 있는 저는 여기서 오늘 또 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놀자.

0: 네, 데일리 스파이스 고백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은 놀자. 오늘은 이 아니 아, 더 일을 못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날이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자, 너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실 텐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1: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환경단체 지구쓰담이라는 1인 환경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주로 자연식물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고 또 기후변화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에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남지숙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혹시 제 방송 소개해도 되나요?
0: 당연하죠.
1: 네, 제가
0: 조금 있다가 좀 뭔가 이렇게 막 올려서 흘러겠더니
1: 알겠습니다.
0: 아니요, 네. 지금 하신 김에 예, 해주시겠어요?
1: 예. 매주 목요일 4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름은 지구로운 채식생활. 제 방송도 들어주시고요. 오늘은 놀자도 꼭 들어주세요.
0: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지구로운 채식생활 있잖아요.
1: 네.
0: 아, 지구로운 채식생활. 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듣기로 하고
1: 네.
0: 지금 이제 저희가 전두 공동체 라디오에서 일반인 그리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어반 스케치 교육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곳에 이제 뭐 제작자지만 어쨌든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림을 그리시게 됐는데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다른 이유가 계신가요?
1: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학원에 다 다니잖아요. 아마 예. 요즘 아이들 그림 못 그리는 친구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진행자님과 저 세대에서는 미술 학원에 다닌다는 건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았었잖아요.
0: 그렇죠. 네. 부의 상징.
1: 뭐. 네. 그래서 그럴 배울 기회가 없었었는데 또 그러기도 하지만 이제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만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아이들이 기초반에 있는 아이들은 영어를 이해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이제 칠판에 그림을 그려서 아이들에게 나의 말과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지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저는 분명히 쥐를 그렸거든요.
0: 아. 근데 뭐라 그러는데?
1: 분명히 쥐를 그렸는데 토끼 아닌가? 그러고 네. 분명히 고양이를 그렸는데 전혀 다른 동물이 애들이 얘기를 하고 도무지 정말 나는 그림에 너무너무 소질이 없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언젠가는 좀 그림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강한 충동이 있잖아요.
0: 예, 예.
1: 그런데 제가 선생님께서 진행자님께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림을 그린다라는 건 특별히 소질이 있는 사람이 많이 그림 그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었어요. 그래서 감히 도전을 해본다라는 것은 생각도 못 해봤고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 꼭 버킷리스트로 그림은 한번 뭐든지 정말 제대로 된 쥐 한번 그려보고 죽자.
0: 미키마우스 같은 캐릭터 네. 하나 만들고 싶어요.
1: 네네.

0: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영국식 영어가 훨씬 더 쉽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영어를 가르쳐 드리고, 진행자님께서 저에게 정말 저의 끝까지 있는 뭐 심장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저의 재능을 발견하셔서 좀더 그림을 그릴 수,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1: 좋은데요.
0: 네.
1: 근데
0: 아,
1: 뭐든지
0: 네.
1: 저는 느끼는 거지만은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한다는 게
0: 네.
1: 그게 사실은 뭐 청춘이라는 게 젊어서 청춘이 아니잖아요. 뭔가 계속
0: 네.
1: 한다는 게 청춘이니까.
0: 네.
1: 아, 그런 의미에서 폭싹 속았을 때
0: 폭삭 속았다. 네, 좋습니다.
1: 나왔다. 예, 추다혜입니다. 청춘과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추다해 청춘가 듣고 왔습니다. 아, 폭싹 속았수다 혹시 드라마 보셨어요?
1: 폭싹 속았수다는 못 봤습니다.
0: 아,
1: 집에 TV가 없어요.
0: 이 대화하다가 좋은 거죠, 뭐.
1: 네.
0: 예. 아우, 근데 TV 말고도 볼게 너무 많아. 예쁜 것들이.
1: 맞아요.
0: 자연을 좋아하시잖아요.
1: 네네.
0: 자연에서 보다 보면 뭐 TV가 떠오르더라고요.
1: 맞아요.
0: 아, 저 이제 그림을 어쨌든 간에 내가 정말 쥐를 똑같이 한번 그려보신다 했는데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된다면 그쥐 말고 꼭 혹시 뭐 가고 싶은 곳이라든지 이렇게 담아내고 싶은 그림이

0: 그런 장소가 있나요?
1: 이제 어반 스케치는 그야말대로 그 시골 풍경을 그리는 거잖아요.
0: 예.
1: 그래서 어반 스케치로 봤을 때는 이제 제가 해년마다 독일을 시댁을 방문하거든요. 거기 이제 시댁과 가까운 곳에 혹시 하이델베르가 아세요?
0: 알죠?
1: 네. 아시죠? 네.
0: 그거 저기 저 뭐냐 그저 무슨 제로 도시잖아요. 그 저기 저 뭐지요? 그 에너지 프리 도시를 하는 데가 하이델베르크 아닌가요?
1: 하이델베르크 말고 그 주변에
0: 아,
1: 지역들이 꽤 있어요.
0: 죄송합니다. 예.
1: 네. 그리고 이제 뭐꼭그 하이델베르크 아니더라도 이제 특히 유럽에서는 기후 변화에 조금 민감하잖아요.
0: 예.
1: 그래서 그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래서 혼동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하이델베르크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성에서 이렇게
0: 예.
1: 도시를 내려다보는 장관이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는 구도심이 있고 이제 신도심이 있는데 그 성에서 내려다보이는 그 구도심지 대부분 건물들이 이게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 네카강이 흐르고, 그래서 굉장히 높은 성에서 바라보는 곳의 그, 구도심지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이게 이제 계절마다도 또 달라요, 색깔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르고, 또 이제 그 빛이 반사됐을 때 도시에 비춰지는 그 모습이라든지, 사실은 그래서, 매번 갈 때마다 색감이 달라서 사진을 찍긴 찍는데, 이제는 제가 어반 스케치를 배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완성도가 어느 정도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하이델베르크에 내년도에 가면은, 그림을, 이제 사진이 아니라 스케치를 하고 있지 않는 제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0: 사진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게또 있고,
1: 네.
0: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또 있거든요.
1: 네.
0: 아, 하이델베르크.
1: 네.
0: 왜냐면 베르크나 뭐 독일어만 맥주밖에 생각 안 나.
1: 가까운 곳에서 그 맥주 축제들이 많이 있죠. 네.
0: 그 독일뿐만 아니라 그 유럽 사실은 이제 어반 스케치를 하시는 분들이 노망 중에 하나가 중세풍이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도시의 그 주성 그리고 성을 기점으로 해서 성당과 그 어우러지는 풍경들이 너무 이쁘니까 그걸 그리고자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 그래요.
0: 그래서 유럽 여행을 갔다 오면은 갑자기 어반 스케치 학원이 밀린다는.
1: 그래요. 근데 제가 질문을 좀 해도 되나요? 어반 스케치는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제가 역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0: 저는
1: 싶은데.
0: 이제 사실은 이제 풍경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숲을 좋아하다 보니까 숲에 대한 풍경을 그리다가 보니까 이 풍경이 제가 이제 예전에는 산에서 가고 뭐 지금 이제 그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었을 때는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자연을 아껴야 되고 딱 어느 순간에 이제 자연을 친구처럼 생각해야 되고 지금은 자연한테 우리가 순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는 사실은 도시에 숲이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이 사는 곳에 숲이 들어와서 공존하는 그게 지금 현재 독일이 그게 제일 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걸 꿈꾸다 보니까 도시에서 이제 제가 그 지역마다 그 나무들 있잖아요. 보호숲들이 그리고 그 오래된 골목이라든지 그게 이제 사라져가니까 그걸 그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반 스케치에 관심 갖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1: 그 작품들이 좀 궁금합니다. 오래된 도시의 뭔가가 아닌 나무와 이렇게 어우러지는 것.
0: 저는 이제 오래된 도시보다도 저희들의 추억에도 거리가 되겠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지금 전주에도 예전에는 그 골목이 많았잖아요. 흔히 이제 1988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쌍문동 거리가 전주는 많았는데 이제 전주도 많이 사라져가고 인우동도 재개발되면서 사라졌고 지금 남아 있는 곳이 금암동이나 진북동 몇 군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골목들고 이제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했습니다. 역시 DJ 선생님을 만나니까 제가 역으로 자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소피입니다. 곱슬머리.

0: 네, 서피 곱슬머리 듣고 왔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곱슬머리 노래를 틀 때마다 저를 딱 쳐다보면서 씩 웃어요. 왜 웃나 했더니 거울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 이거 파마 아닙니다. 제 머리면서.
1: 아, 그런가요?
0: 저희 어머니께서 선물로 주고 가셨죠. 네.
1: 돈 보셨습니다.
0: 예. 근데 저희는 곱슬머리는 이게 사실은 너무 싫어요. 이게 아침에 열심히 피고 나오면 네. 땀 흘리고 나면 다시 말아져 있고 그래가지고 전 그래요. 예. 그림으로 이제 그리고 나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목표나 혹시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지.
1: 시작한 지 사실 얼마 안 돼서 목표라기보다는 우선 지금 배우는 그 과정에 충실하고 싶고 저는 이제 여행을 자주 다니니까 예전에는 사진으로서 그 순간을 기억했는데 사진은 사실은 찍고 나면은 그냥 어디 폴더에 들어가 있지 예. 다시 안 보잖아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곳이 있다면 그곳에 있는 사람과 이제 자연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사람과의 자연과 연관성을 담은 어떤 그러한 그림을 그려서 집 가까운데 내가 맨날 볼 수 있는 곳에 놓고 그 순간을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려보고 싶고 또 이제 기회가 되면 그 여행 중에 즐거웠던 일 또는 생각을 했던 나의 어떤 그런 순간에 생각들을 좀 담은 책 같은 거 개인만 소장할 수 있는 네.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0: 그게 이제 뭐 에세이집에 있는 사파가 많이 들어가 뭐 흔히 네. 말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 뭐 그게 이제 출판이 되면은 책이 되는 거고 내가 간직하면 나만의 기억이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남기면은 네. 저는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특별하게 애들한테 재산은 물려줄 자신은 없고
1: 네.
0: 그래서 그림이라는 걸 하면은 그것을 남겨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 누가 그런 얘기했는데 사진은 그 순간을 박제시켜 놓지만
1: 네.
0: 그림은 그 순간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네. 하더라고요. 똑같은 사진을 그림을 그려놓으면 좀 달라진다 하더라고요. 네. 꼭 이뤄주시길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그런데 워낙 뭐 다방면에 재능이 많으셔서 기대가 돼요. 저는 선생님이
1: 아닙니다. 네, 여기 네. 요즘 너무 재밌습니다. 네. 새로운 어떤 뭔가의 발견함.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어떤 것에 취미를 갖거나 마음에 들거나 좋아하는 일 있으면 좀 빠져드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
1: 농담이고요.
0: 아, 정말 이해하고 맞는 노래인데요. 꿈꾸던 네. 어른이 되었나요?
1: 아, 네,
0: 이게
1: 네.
0: 노래 제목이에요.
1: 아, 그렇군요.
0: 마모르입니다. 네.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0: 네,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예, 제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쳐다봤냐면요. 아, 가수 이름이 제가 잘못 설명을 했어요. 무무르. 아, 요즘 계속 그래요. 큰일 났어요. 아, 지금 이제 그림 이야기는 어느 정도 하고, 이제 선생님도 지금 DJ님이라고 하시나? 해야 하나? 그래도 우리 방송국이니까 DJ님으로 할까요?
1: 예,
0: 예,
1: 진행자.
0: 진행자님께서.
1: 네.
0: 저희 이제 그 지구로 온 채식 생활 있잖아요.
1: 네.
0: 근데 뭐 아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그 채식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렇게 단계가 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서로 이제 부르는데, 그걸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비기너 있고, 뭐, 베지터는 막 했는데,
1: 네.
0: 예.
1: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얘기할 때 비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비건에는 무슨 단계가 있는데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단계라는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나는 어떤 방법으로 지구를 지키고 내 건강을 지키는 어떤 식단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계라기보다는 그러면 이 단계가 좋고 저 단계가 나쁘다라고 그렇게 단계라는 단어를 정해놓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좀 플렉시테리언이라고 해서 고기만 먹지 않고 생선이나 다른 어떤 육류, 우유나 달걀을 포함해서 먹는 것을 플렉시테리언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유만 허용하는 것을 락토 베지테리안. 네, 우유가 이제 락토잖아요. 그래서 우유만 허용하는 것을 락토 베지테리언이라고 하고 달걀을 허용하는 것은 오버 베지테리안. 예, 그렇고, 이제, 모든 동물성 식품뿐만 아니라, 이제, 의류라든지, 소지품이라든지, 동물성과 관련되어 있는 음식이나 물건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사실 이제, 비건이라고 하죠. 그런데 저는 좀더 나아가서, 이제, 그걸 구분하자면은, 이제,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 자연식물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말 그대로 자연식물식.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비건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콩고기 같은 것을 드시잖아요. 이제 고기는 먹고 싶은데 고기의 그 질감과 고기의 향과 그런 것들을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으니까 이제 비건을 하면서 그런 콩고기 같은 것을 먹는데 사실은 콩고기를는 비건이라고 할수 있는데 초가공식품이에요.
0: 그렇죠.
1: 네,
0: 가공식
1: 왜냐면
0: 품이죠.
1: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고기의 질감 또는 색깔, 맛을 내기 위해서 많은 합성 색소라든지 향신료라든지 향미 증진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순수한 음식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렸죠, 이미. 네.
0: 공산품이네요,
1: 네,
0: 그러면.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연식물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가공을 최소화한, 자연 그대로 에서 온 것들을 이제 먹는 것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생으로 먹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뭐 가공 단계를 거친데 가공 단계라고 하면은 이제 뭐 찐다든지 굽는다든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1: 네.
0: 요리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요리,
1: 네.
0: 뭐
1: 네.
0: 튀거나 그러니까 불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1: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0: 어떤 분들 그래요. 야,
1: 네.
0: 그러면 생살만 먹는
1: 생선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0: 그거 이제 생식 하신다고 그러는데,
1: 네.
0: 그렇게 이제 오해하실 수 있어가지고 제가
1: 네.
0: 농담으로 말했지만,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세분화되지 말씀하신 거 알게
1: 네.
0: 됐는데, 근데 그만큼 이 단계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관심들이 많지만 어렵다는 얘기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1: 맞습니다. 예, 잘 보신 것 같아요.
0: 그러면은 지금 제작자님께서
1: 네.
0: 생각하실 때 일반인이 만약에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아, 따로 있다기보다도 이런
1: 네.
0: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쉽게 할수 있는 건지?
1: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비건 또 비건을 한다라는 거 사실은 쉽진 않아요.
0: 그쵸.
1: 그러니까 아까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 단계별로 고기는 먹지 않겠어. 생선도 먹지 않겠어. 그렇지만 달걀은 먹고 싶다. 그래서 우유는 먹고 싶다. 그러니까 사실 달걀과 우유 같은 경우는 동물을 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살생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착취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채식을 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는 더더욱 쉽지 않고요.
0: 그쵸?
1: 그래서 저는 가능한 우리나라 한국 밥상이 가장 최고의 밥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한국식보다는 서양식을 따라가잖아요.
0: 네.
1: 우리의 좋은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이제 그 밥에 국에 나물 반찬 거기에 생선 하나 어떨
0: 그쵸.
1: 때는 고기 하나 올렸던 거 그게 우리 전통 밥상이거든요.
0: 오징어 젓갈이나 생선 젓갈.
1: 네네네. 네. 네. 그런데 거기에서 한국 전통 밥상에서 이제 조금 내 건강도 챙기고 지구 환경도 좀 살핀다고 하면은 고기 5번 들어갈 것을 뭐 2번 뺀다든지 1번 뺀다든지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히 그 기후 위기 대응에 굉장히 큰 실천이기도 하거든요.
0: 그렇죠.
1: 네.
0: 그건 좀 엄청나게 큰.
1: 네.
0: 다른 건 뭐 저 일회용 안 쓰기보다 사실은 그게 더 큰
1: 효과가,
0: 그 효과가 있다고 저도 그건
1: 네, 맞습니다.
0: 생각합니다.
1: 네.
0: 그 이제 저희가 이제 먹는 거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연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말 많이 하잖아. 전 최근에
1: 네.
0: 들었더니 뭐 최근은 아니구나. 예전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야. 요리를 너무 잘하는 집을 가면
1: 네.
0: 야, 집밥 같아. 그리고 집에서 너무 게 맛있고 오,
1: 네.
0: 막 요리집 요리 같아. 이게 참 너무 웃기는 표현인 것 같아.
1: 네.
0: 근데 집밥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고급이고
1: 네.
0: 고급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정말 맛있는 표현이잖아. 그죠? 이제는
1: 네.
0: 된 것 같은 거.
1: 네.
0: 아,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아 이거 어렵게 생각할 아니구나.
1: 네.
0: 뭐 풋고추에 된장 찍어서 먹고 된장국 먹고
1: 네.
0: 김치찌개 먹고
1: 네.
0: 김치찌개에서 약간 고기는 좀 빼고.
1: 네.
0: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청곡 갖고 오셨는데 이 노래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네.
0: 노래 제목이 김치입니다.

0: 신청하셨으니까 제목과 가수 이름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계속 그 귓가에 들리는 똑같은 음이 있을 거예요. 김치, 김치, 김치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김치 이야기 하다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곡을 또 진행을 참 잘하시네요. 자, 이 곡은 그 호주 밴드인데요. Formidable Festival Sound System이에요. 참 이름이 길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formidable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은 강한 채소라고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한 채소 사운드 시스템 이런 밴드 이름인데 좀 특이해요. 예. 근데 이 그룹은 좀 단순히 그 음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음악을 통해서 환경과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삶의 메시지를 좀 전하는 일종의 호주의 생태 음악 그룹이라고 볼수 있나요? 네. 다른 노래도 보면은 플라스틱에 관련해서도 나오고 뭐 토양에 관한 노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환경과 지속 가능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런 생태 그룹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0: 확실히 저희 방송도 이렇게 고급질 수 있었나? 아, 영어 발음이 안 돼. 저기 이제 그 이게 호주 그룹이라고
1: 네.
0: 하셨잖아요. 호주가 그 환경 관련된 농업 쪽에서는 호주가 거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그 퍼머컬처의 발상지가 호주로
1: 네.
0: 알고 있는데,
1: 네.
0: 그 퍼머컬처를 만드신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걸 배워갔대요.
1: 우리나라에서 왔어요?
0: 네,
1: 어디서?
0: 우리나라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거야. 근데 그
1: 네.
0: 이유가 뭐냐면,
1: 네.
0: 예전에 우리 농사 지으면
1: 네.
0: 그 논하고 논 옆에 콩을 심고 뭐 다른 것도 다 심었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수로를 반드시 안고 약간 꺾어서 하고, 그리고 듀엄 만들었잖아요.
1: 네.
0: 듀엄 만들어 가지고 한 건데,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 가지고 그 펌프컬처 보면은 자기가 그때
1: 네.
0: 듀엄 만드는 거 하고,
1: 네.
0: 이렇게 그 혼작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하는 것을 딱 보고, 아, 다르구나. 근데 전 세계에서 보면은 호주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독일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환경 쪽으로 많이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는 그 나무 자체에다가 우리가 저기 흔히 말하는, 요즘은 양버짐 나무라고 말하는 프라타나스를 십몇 년 정도 키워서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거기다 집을 짓더라고요.
1: 네.
0: 나무 쇄구리에다가 집을 지어서
1: 네.
0: 나무가 커가면서 집도 이렇게 하게, 그걸 설계를 했는데 나무한테도 피해가 없고 그 집도 안전하게 해서, 아, 그걸 연구하는 걸 보면서 제가, 아, 독일이라는 사람들 정말 멋있게 사는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말로만 하는 것 같고 좀 그래요.
1: 근데 집이라는 게그 자연과 이렇게 어우러진 집인 거잖아요.
0: 예.
1: 나무를 베어서 콘크리트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0: 그쵸.
1: 자연친화적인 그런 집. 네.
0: 그리고 이제 저희가 콘크리트도 그렇거든요. 콘크리트가 연한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1: 네.
0: 이제 뭐몇년 되면 부숴버리고 하는데, 콘크리트가 사실은 연한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콘크리트가 그 흠이 가거나 생체에 가면 자연적으로 비나
1: 네.
0: 눈을 맞으면 다시 굳습니다.
1: 그래요?
0: 예,
1: 네.
0: 그래서 콘크리트 건물은 연한이 돌하고 똑같은 건데,
1: 네.
0: 우리가 저 예전에 그 중세에 있는 그 돌로 만든 성이 뭐 연한이,
1: 지금도,
0: 우리나라
1: 네.
0: 뭐 고구려 때 만든 산성이 지금도 튼튼히 있는데,
1: 네.
0: 그게 마찬가지죠. 콘크리트 건물도 연한이라서 해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예, 지금 다음 노래는, 아, 연주곡 갖고 오셨잖아요. 예.
1: 네.
0: 저희 어렸을 때 가장 배운 척했을 때 이 노래 한 적이 있던, 예.
1: 네.
0: 아, 사라사태입니다. 지금은 내진 바이젠.

0: 사라졌대. 지고네즈 바이젠. 안 소피 머터의 연주였습니다. 저 배웠습니다. 이게 지금 이건 이제 20번째 악장의 두 번째 장으로 해서 원래 이거 온건 좀 길잖아요.
1: 네, 한 8분 정도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두 번째쯤에 시작되는 건데 렌토에서 이제 좀 느린 음악이잖아요. 이제 좀 뒤에 가면 이제 강렬한 그 바이올린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악기 중에 저는 바이올린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 바이올린만의 특유의 그 감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이올린은 그 기쁨보다 물론 이제 그 연주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음악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보면은 이 바이올린을 켜는 그 현의 그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되냐면 가슴을 좀 찢어져 놓는 그런
0: 그쵸.
1: 기쁨. 그래서 좀 힘든 시절에 들으면 이게 같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마음의 어떤 카타르시스라고 해야 하나? 마음이 정화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보다는 그 고등학교에 이제 좀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얘기해 보자면 고등학교 그 음악 선생님이 좀 귀했어요. 대부분 이제 그 음악에 대해서 노래 부르고 또 갔는데 그분은 클래식을 전공하신 분이어서 음악에 대해서 클래식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 저희들에게 음악을 듣고 감상문을 써라고 하는 게 숙제예요, 이분은. 근데 들어보지도 못한 음악 듣고 이게 감상문이 써집니까?
0: 안 서시죠.
1: 네. 근데 그 교이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때 그 선생님을 통해서 클래식 음악을 어떻게 듣고 어떤 곡을 이제 그 역사라든지 흐름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배웠던 거. 참 그때는 기이한 선생님이다. 어떻게 감상문을 쓰지? 느낌이 전혀 다오지 않는데. 그랬던 건데, 그게 그 고등학교 시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얻은
0: 예,
1: 거라며?
0: 그렇죠.
1: 지금 살면서, 잘 이용하고 있고, 이득을 보고 있는 게 아마 그런 음악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0: 사실 이제 클래식 같은 경우는 뭐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것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대중음악 가요를 들으면 가사가 있기 때문에 그 가사에 심취도 하게 되고 감정을 뭐 이입도 하게 되지만 팝송을 어렸을 때 들을 때는 가사 모르지만 그냥 좋은 거잖아요.
1: 네.
0: 그런 것처럼 클래식도 그 악기가 주는 그 느낌을 그래서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연주자마다 느낌이 다르고 뭐 주의자마다 느낌이 다르고 해서 아, 이 클래식을 감상한다는 건 큰, 살면서 큰 어떻게 보면 양분
1: 네,
0: 위로 제가 되는 것
1: 그렇습니다.
0: 같아요.
1: 네.
0: 이렇게 말하면 저도 클래식은 잘안 듣습니다. 농담입니다. 저는 대신 팝송을 듣습니다. 못 알아듣거든요.
1: 그래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은 또 특별히 오늘 클래식을 한번 듣게 되는 경험이
0: 그쵸.
1: 되었네요.
0: 클래식은 저번에 어떤 분이 신청곡 갖고 오셨는데,
1: 네.
0: 베토벤 환기를 들으시라고. 저희 방송 무답니다. 그래서 뭐 LP판이 예전에 이제
1: 네.
0: LP판이 있었잖아요. LP판이 이게 30몇 분이 한 면이 된 이유가 그 베토벤의 그 고향곡이 뭐죠? 그저 유명한 고향곡
1: 운명
0: 운명인가요?
1: 환희도 있고
0: 예, 가장
1: 예,
0: 긴
1: 송어도
0: 거.
1: 있고
0: 예, 가장 긴그 환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전곡이 들어가는 게 그게 사이즈예요. 그래서 LP판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시간이라.
1: 거기에 맞춰서 된 거예요.
0: 아, 그 노란색 하면 떠오른 거지. 도이치 그거였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LP니까. 아니면 아는 체좀 해보려고. 자, 다음 노래는, 김광석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바람이 불어오는 걸 김광서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 이 노래를 신청하신 노래가 따로
1: 아,
0: 계실까요?
1: 특별한 이유보다는 지금 너무너무 덥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방송 스튜디오에서 에어컨 아래에서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방송을 진행하는데, 지금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또는 농부들, 농부님들, 어떻게 보면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에어컨 아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시원한 곳에 있고 그분들은 지금 밖에서 땀 흘리시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니까 좀 마음이 쩐해서,
0: 노래라도 좀 시원한 거
1: 네,
0: 들으시라고.
1: 바람이 좀 불어왔으면 좋겠다, 그분들에게.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이 곡을 골랐습니다.
0: 아, 마지막까지 지구를 사랑하는 사실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뭐 지구를
1: 네.
0: 사랑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한다는 기본이 돼서 움직이는 거니까. 지금 그 지금 하시는 이제 뭐 수업이나 이거 말고 환경운동, 이제 환경운동이라는 표현을 좀 개인적으로 쓰고 싶진 않지만
1: 네.
0: 딱히 표현할 말이 없어서 쓰는데,
1: 네.
0: 지금 하신 지 오랜 시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도 옆에서 보면서 상당히 고맙고 좀 존경스럽고 했는데, 이 부분에 이야기하고 이제 마칠 시간이 다 왔으니까,
1: 네.
0: 좀뭐 소감까지 섞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지구로운 채식생활이라는 방송을 제작 진행을 꽤 오랫동안, 거의 이제 3년째가 되어 가고 있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죄책감 같은 게 있어요. 이 지구에 대한, 또 우리 기성세대로서 이 지구를 다 망쳐놓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뭔가라도 내가 어떻게 지금 이러한 지구 환경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인데, 좀더 우리가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사실은 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도 쉽지는 않는 일이잖아요.
0: 그쵸.
1: 네, 그래서 좀더그 청취자 여러분께서 나의 어떤 과거의 이제 그 편리함을 좀더 이제는 좀 불편함으로 바꿔가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폭염에다가 산불에다가 우리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가장 시원한 날이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은 얘기해요. 내년도 그렇고, 이제 이러한 기후 폭염이 일상화가 될 건데, 좀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 위해서 함께 공존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좀더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저의 그 환경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놀자에 이제 제가 처음 출연을 했습니다. 가끔 유튜브로는 보기는 하고, 이제 라디오를 이제 운전하고 가면서 어쩌다가 한번 12시쯤에 한번 듣기는 하는데, 이렇게 출연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은 놀자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고, 또 여기 오시는 게스트들도 그렇게 편안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놀자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지그로운 채식생활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고요. 너튜브 전주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저기 오늘은 놀자.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아, 댓글 이벤트. 아, 저희 너튜브 채널에서 댓글 달거나 저희 홈페이지에 댓글 달으시면은, 아, 올해 두분 선정해서, 우리 가족입니다. 나루 역사 문화연구소 광영훈 대표께서 선정하신 도서 선정해서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무나 바쁘고 중요한 시간,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남지숙 DJ님이라고 해야 하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면서요. 아, 마지막 곡으로 유다빈 밴드 파랑새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였습니다.

Bring me out. Bring me out. Bring me out.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DSB 메아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DSB 회원들이 활동하는 방송을 들으시겠습니다.

재미있는 고사성어. 지금 여러분께서는 DSE 방송에서 찾아간 조정시의 재미있는 고사성어를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 메가헬츠를 통하여 청취하고 계십니다. 노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오늘이 들려드릴 고사 성어는 국사 무사 나라구 선비사 없을무 쌍사 뜻은 나라에 둘도 없는 선비 나라에 견줄만한 사람이 없는 아주 뛰어난 인물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에 천하를 놓고 다투고 있을 때 일입니다. 한신은 항우의 부하로 있으면서 여러 차례 전략을 제시했지만 한신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한신이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자 크게 실망하고 있을 때 유방이 한중앙이 되어 쫓겨가는 것을 알고 유방의 진영에 투항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법을 어겨 참수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신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고 있을 때 앞을 보니 유방의 측근인 하우영이 있었습니다. 잠시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임창정의 그때 또다시.

한시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왕께서는 천하를 얻으려고 하면서 어찌하여 나 같은 장사를

등타 유방의 진영을 탈출했습니다. 한신의 도망 소식을 들은 소환은 그를 뒤쫓아가서 며칠 후에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용형욱의 연정.

유방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굳이 그렇게 힘들게 데려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소아가 대답했습니다. 장수는 얻기는 쉽지만 한신과 같은 사람은 가히 불쌍불쌍한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언제나 이 좁은 한중 땅의 왕으로서 만족하고 계신다면 그를 중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철하를 제패하여 통일하고자 하신다면 그 사람이 필요한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수하의 청에 유방은 한신을 장군으로 임명하려고 하였으나 그의 거듭된 청에 대장군으로 임명했습니다. 이후 한신은 탁월한 전략으로 장하를 공격하여 관중 지역을 평정했으며 초나라의 도읍 평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조나라를 함락시킨 후제 나라까지 멸망시켰습니다. 이로써 유방은 천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잠시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여행 스케치의 애 친구에게.

취해. 투자의 기재로 알려진 이든 굽슨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컬럼비아 대학 경영학원을 졸업한 뒤 뉴욕의 투자회사 근무한 후 버핏 파트너십이라는 조합을 설립해 본격적인 투자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식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곁들는 안목을 가졌다 하여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의 투자 전략은 기업의 실제 가치를 중요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이 예상되는 양질의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자신이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업을 중시했으며 욕심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고 그들이 욕심낼 때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투자 철학으로 수십 년 동안 일관성 있게 투자하여 성공을 거두었고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잠시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이선희의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그러나 그는 좋은 인생은 돈으로만 살수 없다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 재산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렌 버핏은 이런 인생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내가 그늘에 앉아 쉴수 있는 것은 오래전에 누군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편안함과 이익을 누리는 것은 누군가 과거에 행동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우리는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렌 버핏은 투자에 대한 붕괴일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붕괴일학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수 있으며 새로운 발상도 해야 합니다. 이렌 버핏의 역발상의 투자.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 옳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끝으로 백범성의 사랑이 비를 맞아요 들으시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정식, 엔지니어 양태석이었습니다.

0: 그림을 읽어드려요를 진행하는 황은옥입니다. 그림을 통해 화가를 만나는 사람도 있고 역사를 만나는 사람도 있으며 자기 자신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림을 통해 누구를 무엇을 만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그림에 관심이 많은 이희령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희령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우리가 만날 화가는 누구인가요?
0: 오늘 우리가 만날 화가는 살바도르 달리예요.
1: 아, 긴 콧수염의 화가요? 콧수염이 꼭 포물선 같아서 아주 멋져 보여요.
0: 달리는 콧수염을 초현실적 영감을 끌어오는 도구라고 여겼어요. 달리에게 콧수염은 단순한 스타일이 아닌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달리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큰아들이 환생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달리에게 형의 이름을 붙여줬고 형처럼 대했어요. 형을 대체하는 존재로 자란 달리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갈구했어요. 그 노력으로 달리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초현실주의 화가가 되었어요.
1: 초현실주의 화가라 무척 기대되네요.
0: 네. 지금 여러분은 전주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황은옥의 그림을 읽어드려란 프로그램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고 계십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데스파시도, 아주 천천히를 제이 폴라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0: 첫 번째로 만날 그림은 기억의 지속이에요. 녹아내리는 시계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1: 달리는 왜 이런 이상한 그림을 그리게 되었나요?
0: 달리의 그림은 대부분 그가 꾼 꿈에 기초하는데 악몽을 꾸자마자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지속되는 악몽을 무의식에 존재하는 트라우마로 여겼고 무의식을 그림으로써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1: 그랬군요. 그림, 기억의 지속은 어떤 그림인가요?
0: 그림, 기억의 지속 배경은 스페인 동북부 해안이에요. 바다와 절벽이 있고 그림자가 모래사장을 가르지르고 있어요. 해변에는 세 개의 시계가 각각 나무와 상자, 기괴한 물체 위에 녹아늘어져 있어요. 다른 시계에는 개미들이 모여 있어요.
1: 그럼 달리는 왜 시계를 녹아내리게 그렸을까요?
0: 달리는 시계는 단단한 물건이지만 시계가 담고 있는 시간은 액체처럼 유동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으로 표현했어요.
1: 예, 시간의 상대성을 표현했군요. 선생님, 이 기괴한 물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0: 네, 그 기괴한 물체가 바로 달리예요. 꿈을 통해 나타난 무의식이라 달리가 흐릿하게 보여요. 쓸쓸하고 고독한 풍경 속에 길을 잃은 인간 달리가 있어요.
1: 그럼, 개미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0: 개미는 부패와 소멸을 상징해요. 시간이 결국 모든 것을 소멸시킨다는 것을 표현했어요.
1: 달리가 그림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상당히 묵직하네요.
0: 네. 시간은 기억 속에서 왜곡되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요. 선명하다고 생각하는 기억도 시간 속에서 흐려지고 변형되지요. 달리는 그림을 통해 인간이 지닌 기억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표현하고자 했어요.
1: 달리의 그림 속에는 철학이 담겨 있었군요.
0: 네.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운 아뇨, 1년을 레이크와 세바스티안 야트라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0: 이탈리아의 메디치 예배당에는 로렌조 데 메디치의 무덤 조각상이 있어요. 달리는 이 조각상을 초현실주의적으로 재해석했어요. 그 그림이 바로 전사 혹은 로스 엠보자도스예요.
1: 무덤 조각상은 어떤 작품인가요?
0: 네, 로렌조 데 메디치의 조각상은 미켈란젤로가 완성한 걸작이에요. 갑옷을 입은 로렌조가 생각에 잠긴 채 턱을 쥐고 앉아 있어요. 그 앞에 시간의 흐름, 새벽과 땅거미를 상징하는 남녀가 있어요. 유한한 인간의 삶과 멈추지 않는 시간의 흐름을 탁월하게 표현했어요.
1: 그렇군요. 그런데 그림 제목에서 로스 엠보자도스는 무슨 뜻인가요?
0: 네, 로스 엠보자도스는 망토를 쓴 사람, 얼굴을 숨긴 사람을 뜻해요.
1: 달리는 이 조각상을 어떻게 재해석했나요?
0: 로렌조 조각상은 전신상인데 달리는 얼굴부분만 크게 그렸어요. 그림 전사 혹은 로스 엠보자도스에서 로렌조 얼굴은 가면 같아요. 그림에서 로렌조 눈 속에는 얼굴만 살짝 내민 전사가 숨어 있어요. 전사의 창이 로렌조의 속눈썹처럼 튀어나와 있어요.
1: 조각상의 눈에 전사들이 숨어 있다니 발상이 정말 독특하네요. 그런데 로렌조의 얼굴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0: 네, 달리는 인간의 삶과 시간의 흐름을 미켈란젤로와는 다르게 해석했어요. 달리는 로렌조도 시간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간은 로렌조 얼굴도 회중시계도 녹게 해요. 로렌조 코도 세월을 견디지 못해 버팀목에 의지하고 있어요.
1: 그림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근엄한 로렌조의 조각상을 이렇게 해석하다니, 달리는 정말 천재네요.
0: 네, 음악 듣겠습니다. 아모레 미오, 내 사랑을 마레아 살리나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0: 선생님, 달리의 독특한 사랑이 미술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던데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1: 네, 달리와 독특한 사랑을 한 여성은 갈라예요. 당시 25인 달리가 35인 갈라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해요. 둘이 만났을 때 갈라는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었어요.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두 사람은 결혼했어요. 달리는 갈라를 무척 사랑했고, 갈라는 달리의 뮤즈가 돼요.
0: 갈라를 그린 그림을 소개해 주실래요?
1: 네, 그림 슈거 스핑크스는 갈라를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밀레의 만종과도 관련이 있어요.
0: 달리는 밀레의 그림에도 관심이 많았나 봐요.
1: 네, 달리는 밀레의 만종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계속 악몽을 꿨다고 해요. 달리는 악몽에서 벗어나려고 만종의 인물을 슈거 스핑크스에 그려 넣었어요.
0: 달리는 정말 특이하네요. 슈거 스핑크스는 어떤 그림인가요?
1: 네, 그림 슈거 스핑크스의 배경은 모래구름으로 뒤덮인 사막이에요. 노란 모래구름과 황무지가 마치 거대한 스핑크스처럼 보여요. 화면 앞에는 현란한 재킷을 입은 여성이 등을 돌리고 앉아 있어요. 그녀 앞에는 사이프러스 나무와 만종은 기도하는 인물이 있어요.
0: 이 여성이 달리의 뮤즈 갈라군요. 갈라는 거대한 모래구름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1: 네, 갈라는 거친 모래구름 속에서도 스핑크스 같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갈라는 만종의 임무를 지켜주는 스핑크스처럼 보여요.
0: 갈라를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지켜주는 따뜻한 존재로 표현했네요.
1: 네, 잠시 음악 듣고 갈게요. 아스타 에세디아, 그날까지를 라소우 노래로 듣겠습니다.

0: 이번에 만날 그림은 비키니 섬의 새 스핑크스예요. 이 그림은 너무 아름답게 그려서 심각한 비난을 받았어요.
1: 너무 아름답게 그려서 비난을 받다니 무슨 일이 있었나요?
0: 네. 세계대전이 끝난 후 남태평양 비키니 섬에서 23차례의 핵무기 실험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 발생한 방사능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은 영원히 고향에 돌아갈 수 없게 됐어요. 달리는 이 실험에서 영감을 얻어 비키니 섬의 새 스핑크스를 그렸어요.
1: 이 그림은 스핑크스의 뒷면만 보이는데요.
0: 네. 비키니 섬의 모래벌판에 세 개의 스핑크스가 지그재그로 서 있어요. 달리는 스핑크스 두상에 폭발로 생긴 먹구름을 머리카락처럼 그려 넣었어요. 오른쪽 스핑크스는 은발구름에 고운 목선을 하고 있고, 왼쪽은 나무 사이에 있는 녹색 구름이 울창한 푸른잎 같아요. 산 너머 스핑크스는 은발에 옷을 입은 것처럼 보여요.
1: 이 그림이 폭발의 상황을 그린 것이라니 이해가 잘안 되네요. 언뜻 보면 그냥 모래에 잠긴 두상들만 나열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0: 네, 폭탄이 투하된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림 속 두상은 인간의 두상처럼 너무도 곱고 아름답게 서 있어요.
1: 달리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0: 달리는 폭발 이후의 죽음 같은 고요함과 거대하게 피어오르는 구름을 보면서 예술적 감성을 느꼈다고 해요. 인류가 당하는 고통과 피해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해요.
1: 예술가로는 인정을 받았지만 인간적으로는 심각한 비난을 받았을 것 같아요.
0: 네. 달리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도덕적인 부분은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지만 예술가로서 달리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어요. 무의식과 꿈을 그린 초현실주의를 개척했고, 현대미술의 상업성과 대중성에 이바지했어요. 또한 코스염과 돌출 행동으로 예술가의 삶 자체가 곧 예술이라는 개념을 미술계에 정착시켰어요. 오늘은 이희령 선생님과 함께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을 읽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눈가 에스 스피시엔테, 결코 충분하지 않아를 로스 앙헬레스 아슐레스 노래로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 편집의 양태석, 진행의 황은옥,
1: 이령이었습니다.

그대로 괴로운 숨 지고 이어가라 하니 좁은 가슴 안에 나날이 돋는 시름, 회도는 실꼬리 같이 감기기만 하여라. 아, 슬프단 말 차라리 말을 마라. 물도 아니고 돌도 또한 아닌 몸이 웃음을 잊어버리고 눈물마저 모르겠다. 쌀쌀한 뒷바람이 이따금 불어온다. 신낯 많지도 볕은 아니 비쳐든다. 찬 구들 외로이 앉아 못내 초조하노라. 안녕하세요. 라디오 플러스의 숨쉬는 이야기 전주설화 진행자 김정자입니다. 본 방송은 전주시에서 진행되는 시민들의 라디오고요. 전주시 평생학습 라디오 플러스 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숨쉬는 이야기 전주설화는 전주의 이야기, 우리 동네,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앞에서 읽어드린 글은 가람 이병기 시인의 시름이라는 시입니다. 회도는 실꼬리, 되바람, 찬 구들과 같은 낱말들은 숙연해지고 조용히 생각해보게 하는 하나하나의 씻기가 아닌가 합니다. 따뜻하고 혹은 차가운 차 한 잔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네, 라디오 플러스.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요. 숨쉬는 이야기 전주 설화를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주 설화가 아닌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전주천 다리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다리는 매곡교, 서천교, 완산교를 지나 다가교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다가교는 먼저 다가공원을 빼놓을 수 없죠. 아울러 불려지는 이름도 아주 많습니다. 사마교, 대궁교, 자유의 다리, 그리고 다가교 등등 불려지고 있는데요. 먼저 사마교는 조선시대 향교 학생들이 건너던 다리였고요. 대궁교는 일제강점기 때 신사에 참배하러 가기 위해 건넜던 다리라고 해서 대궁교라 불렸고요. 자유의 다리는 전주 3.13 만세운동과 1980년대에 민주주의를 외쳤던 다리라고 합니다. 다가교는 다가공원 안에 청양정이라고 있는데요. 이 청양정은 90년대 풍남제 행사와 함께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조선시대 한량들의 활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가공원과 다가교는 이야기를 많이 안고 있는데요. 다가공원 정상에 올라가면 가람 이병기 시인의 시비가 세워져 있죠. 바로 앞에서 읽어드린 시름이라는 시입니다. 가람 이병기 시인은 익산시 여산 출신이고요. 이 가람 이병기 선생은 1914년에서 1971년까지 전주 제2공립보통학교, 즉 현재 완산초등학교와 여산공립보통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람 이병기 선생님이 수집한 책들을 서울대학교에 기증을 해서 1963년 5월 달에 중앙도서관에 가람 문고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호국지사 측량비가 또 다가공원 안에 새겨져 있고요. 또 공덕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 다가산 공원 안에는 노거수가 있는데요. 이 노거수는 전주시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 나무들이고요. 수령이 365년이 된 느티나무가 있는데 이 느티나무는 100일 동안 치성을 들이면 옥동자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전설도 같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면은 정말 엄청난 위엄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가공원과 다가산은 전주 팔경 중에 하나인 다가사후로 알려졌죠. 다가사후는 다가천변이 물이랑을 끼고 한무리의 백설같이 날리는 잎함나무 꽃 속에서 관역판을 겨누는 한량들의 풍경을 말한다고 합니다. 다가교와 다가공원, 다가산은 또 아픔이 정말 많은 곳이죠. 다가교는 지금 현재 새로 건립되어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다가교가 설립되면서 위에 올려져 있는 석등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석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의 잔재물이어서 해체해야 한다 또는 아픈 역사도 보존해야 한다 하는 의견이 나누어지면서 지금은 석등을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답니다. 지금까지 무심코 건넜다거나 아니면 건너면서 곁눈질로만 이건 석등인데 하고 지나쳤다면은 역사의 흔적과 아픔 그리고 지금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마음으로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자세히 봐야 예쁘다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자세히 봐야 조금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전주 천에 걸쳐있는 다리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다가교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빠졌습니다. 다가교 주변에 서문교회가 있죠. 이 서문교회는 전주에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교회이고요. 미국의 선교사 데이트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때가 1896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다리 주변에 있는 남문교회 그리고 서천교와 완산교 사이에 있는 완산교회도 이 서문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공부했던 목사님들이 나와서 세웠다고 전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다가교회는 여러 가지 역사와 아픔 그리고 교육이 담겨져 있답니다. 완전한 도시이고 예향의 도시이고 선비의 도시인 전주. 저는 이렇듯 우리 지역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숨쉬는 이야기 전주 설화.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김정자였고요. 다음 방송 때도 또 다른 우리 지역, 우리 동네, 우리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날마다 더워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더위를 이겨낼 수 있죠. 항상 시원하게 지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시 평생학습방송국에서 진행하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의 마음의 설사 여명숙입니다. 여름휴가 계획하셨나요? 아니면 벌써 다녀오셨나요? 집이 최고여서 방콕 중이신가요? 휴가를 짜고 계획하시거나 이미 다녀오셨던 여행은 언제나 설렘이고 기쁨이죠. 휴식 같은 시간과 공간이 주어지는 낯선 모든 것들을 꿈꿔보지요. 쉰다는 것은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 새로운 풍경을 만나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방콕하면서 먹방을 즐기는 것이기도 해요. 무엇이 되었든 몸과 마음에 작은 여백을 만들어주는 시간은 우리를 다시 현실 속에서 살아갈 힘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에서 돌아와서 누구나 하는 말이 집 떠나면 개고생이야, 내 집이 최고야 라고 말합니다. 힘을 얻고 돌아왔기에, 일상으로 돌아갈 곳으로 왔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행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의 경험을 넓히는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여행은 늘 예상치 못한 일들의 연속인 듯해요. 휴가 계획을 세우고 떠났지만 길을 잃기도 하고 계획이 틀어지기도 하고 예측할 수 없는 날씨에 당황하기도 하잖아요. 평소라면 불편하고 짜증날 수 있는 일들인데 신기하게도 여행지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오래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되곤 하지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우리는 여행을 통해 완벽함이 아닌 우연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늘 계획대로 흘러가는 일상과는 달리 여행에서는 조금 느려도 조금 되돌아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여유. 그래서 여행도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합니다. 기대와는 다른 현실에 실망하기도, 대신에 생각지도 않던 어떤 것들을 얻기도 하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오랜 전에 멀미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다가 문득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아가는 것, 생각해보면요.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언제 마음이 설레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어린 시절 소풍 전날 밤, 소풍 가방에 과자 몇 개를 보고 또 보며 잠이 오지 않던 설레고 들떴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멀리 가는 것도 아니었고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내일은 평소와 다른 하루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어쩜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은 목적지가 아니라 그 설렘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디론가 떠난다는 기대, 새로운 풍경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 낯선 사람들과 스쳐 지나갈 수 있다는 기대, 그런 기대가 우리 삶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어 주잖아요. 여행이란 결국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낯선 환경에 놓여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맞는 말 같아요.

거예요. 익숙한 공간에서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낯선 공간에서는 선명하게 보이곤 하죠.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의 소중함, 늘 곁에 있었던 사람의 따뜻함, 편안히 쉴 수 있는 안식처, 떠나봐야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행에서 돌아오면 항상 우리는 떠났던 자리의 소중함을 알게 되지요.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의 현재를 위협하는 이 어두운 두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하는 동안 우리는 일종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죠. 낯선 곳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익숙치 않은 먹을 것과 잘 것을 확보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처럼요. 오직 현재만이 중요하고 의미를 갖는 거죠. 우리들은 현재를 살아가지만 머릿속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후회와 불안으로 가득해요. 여행은 그런 우리를 이미 지나간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부터 끌어내 현재로 데려다 놓아요. 여행을 통해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런 경험이 자신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준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그런 마법 같은 순간들을 우연히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행의 경험은 켜켜이 쌓여 일종의 숙성 과정을 거치며 발효되지요. 한층의 간접 경험을 쌓고 그 위에 직접 경험을 얹고 그 위에 다시 누군가의 간접 경험을 추가해 나가지요. 준 만큼 받는 관계보다 누군가에게 준 것이 돌고 돌아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세상이 더 살만한 세상이 아닐까요? 이런 환대의 순환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여름은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바람의 온도를 느끼고 하늘을 올려다보게 만드는 계절.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작은 여행을 꿈꾸게 만드는 계절 말이에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평소와는 다른 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고 잠시 벤치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것도 좋을 듯해요. 어쩌면 여행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익숙한 하루를 새롭게 바라보는 마음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마음이 이끄는 방향으로 훌쩍 떠나보세요. 그 길 끝에서 새로운 풍경이 아니라 조금 더 깊어진 자신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행은 도전이며 건강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는 여행을 통해 기쁨은 순수한 즐거움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즐거움이 잘 버무린 칵테일 감정임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결코 두려움을 떨칠 수도 없으며 스트레스 또한 피할 수 없죠. 가치 있는 삶은 대가를 필요로 해요. 불편을 거쳐야 만족은 깊어지고 두려움 앞에 마주서야 즐거움은 빛나게 마련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게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용기입니다. 두려움과 맞설 때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거예요.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건 두려움 앞에 당당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진 거고요. 체게바라는 어록에서 왜 여행을 떠나야 할 때 낯선 존재에게 먼저 다가설 수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낯선 존재에게 말을 거는 용기는 아마도 자연이 가르쳐준 것이리라. 자연의 존재들은 끊임없이 낯선 존재들에게 말을 건넨다. 바람은 나뭇잎과 가지에게, 곤충은 꽃에게, 하늘은 땅에게. 모든 존재들은 나에게 말을 건넨다. 그런 자연에는 절대 고독이란 없다. 여행은 자신과 함께하는 고독의 시간입니다. 여행은 두려움 앞에 용기 있게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여행은 현실을 떠나 현재에 머무르는 시간이며 영원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오롯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선택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오감이 깨어있는 살아 숨쉬는 나를 만나는 여행이 그래서 저는 참 좋습니다. 여행은 언제나 우리를 길 위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밖에는 뗄 수 없고요. 아무리 급해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밖엔 나갈 수 없어요. 이루고 싶은 것들, 소망하는 것들, 혹은 떨쳐버리고 싶은 아픔들조차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고 하나씩 하나씩이라는 진리를 걸으며 알게 됩니다. 아무리 좋고 편리한 수단을 이용해도 가장 단순한 걷기는 필수입니다. 인생에서도 결국은 가장 단순한 것이 기본이 된다는 이치를 몸으로 깨우치는 여행은 진짜 인생의 스승입니다. 오늘 집 앞 공원으로 여행을 가보세요. 자주 가는 카페로 가셔도 좋고요. 그 여행은 오늘을 더욱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평생학습 라디오 플러스 어느 시인의 노래 이주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람과의 만남이고 세상에서 제일 고귀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1년의 절반을 넘어선 지금 아마도 여러분은 좋은 만남으로 인연을 귀하게 새기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법정 스님은 사람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인연복이라 하며 맺어진 인연은 쇠 심줄보다도 질기다고 하셨죠. 그런데 쇠 심줄보다 질긴 인연복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닌가 합니다. 가버린 인연의 끈을 아쉬워하며 그리워 눈물 짓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더 큰 인연의 축복이 7월의 장마비처럼 쏟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보내드릴 첫 시는 마종기님의 우화의 강입니다. 마종기님은 아동문학가이며 동화작가인 마혜송 씨의 아들로 의사이며 시인으로 연세대학교 초빙 교수로도 활동했습니다. 우화의 강. 우화의 뜻이 낯설어서 먼저 짚어볼까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동물을 의인화해서 풍자한 이솝 우화 같은 뜻의 우화가 아닌 두 사람이 짝이 되어 이야기한다는 뜻의 우화입니다. 그럼 우화의 강 들려드리겠습니다.

우화의 강 마종기.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서로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물길이 튼다. 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 기뻐서 출렁이면 그 물살은 밝게 빛나서 친구의 웃음소리가 강물의 끝에서도 들린다. 처음 열린 물길은 짧고 어색해서 서로 물을 보내고 자주 섞여야겠지만, 한 세상 유장한 정성의 물길이 흔할 수야 없겠지. 긴 말 전하지 않아도 미리 물살로 알아듣고, 몇 해쯤 만나지 못해도 밤잠이 어렵지 않은 강. 아무려면 큰 강이 아무 의미도 없이 흐르고 있으랴.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 오래 좋아하는 것이 죽고 사는 일처럼 쉽고 가벼울 수 있으랴. 큰 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물길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친하고 싶다. 내 혼이 잠잘 때 그대가 나를 지켜보아주고, 그대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싱싱한 강물이 보이는 시원하고 고운 사람을 친하고 싶다.

수온주가 30도 이상이 고정되어 매일 폭염 경보가 보도되는 요즘입니다. 7월이 되면 그냥 넘길 수 없는 친근한 시가 또 있죠. 전주의 명소 덕진 연못의 연꽃이 장관입니다. 비 오는 아침길 산책은 또 다른 감흥을 주죠. 서정주님의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띄웁니다.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서정주.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섭섭하지는 말고 좀 섭섭한 듯만 하게, 이별이게, 그러나 아주 영 이별은 말고 어디 내 생에서라도 다시 만나기로 하는 이별이게,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 아니라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엊그제 만나고 가는 바람 아니라 한두 철 전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 아니라 만나고 가는 바람 같이 해선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여유로움이 보이죠. 아주 섭섭하지는 말고 좀 섭섭한 듯만 하게 해선 조금 아쉬운 듯, 조금 모자란 듯,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지혜와 결단을 느끼게 하는 시인의 마음이 엿보입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면 정말 여유롭고 평화롭겠지요?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디오 플러스 어느 시인의 노래 여기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삼복 무더위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0: 네.
1: 갑자기?
0: 네, 아주 활기차게 열어봤네요. 네. 시민 제작자의 의안. 시민 제작자를 위한 방송이 절실하다는 요청으로 시작한 방송. 시민 제작자의 희로애락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박다은입니다. 함께 진행해 주실 전주 FM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진행자께서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제작 진행하고 있는 최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는 시민 제작자 한 분 한 분이 가진 감성이나 개성만큼이나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뭐 지역 이야기, 책, 음악, 영화, 다문화, 뭐 오디오 드라마까지 굉장히 골라 듣는 재미가 있는 방송이잖아요, 또.
1: 그럼요, 맞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잠시 쉬어가고 싶을 때 독서를 하거나 하루를 정리할 때 함께하면 참 좋을 것 같은 두 프로그램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한밤의 음악제 시민 제작자 허주홍님 그리고 마음 그늘 터 시민 제작자 보현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두 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와 함께.
2: 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째 금요일 오전에 기분 좋은 햇살을 닮은 전주 시민의 마음이 쉬어가는 그늘터 산책 안내자이자 전주 공동체 라디오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를 가꾸고 있는 DJ 보현입니다. 엉킨 마음의 공기를 천천히 환기해 보는 시간으로 매달 첫째 금요일 오전 11시에 여러분과 만나고 있어요. 오늘은 DJ가 아닌 게스트로 자리에 앉으니까 편하기도 한데요. 긴장도 많이 되거든요.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8시에 격주 본방송, 격주 재방송으로 만나는 사심 가득 담은 B급 클래식 공연 전문 방송 한밤의 음악제를 만들고 있는 허주홍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두 분 목소리 너무 차분하지 않으세요, 다은님?
0: 그러니까요. 아까 분명히 긴장했던 것 같은데 이제 네. 슛 들어가니까 이제 긴장을 아예 다 이제 놓아버리신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1: 차분한 두 분 좋습니다.
0: 네네.
1: 두 분 그 오늘 이렇게 서로 다른 프로그램의 제작자 두 분이 한자리 함께 하셨는데요. 혹시 두 분은 평소 서로의 방송을 알고 계셨나요?
3: 네, 저는 평소에 마음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책을 종종 읽는 편인데 마음 그늘터는 제목부터 내면을 다루는 방송이라는 게 마음에 닿아서 금방 기억하게 됐어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알고 나서 바로 기억한 방송 중 하나입니다. 보현쌤의 차분한 목소리와 이야기에 많은 힐링을 받았습니다.
1: 최고의 칭찬.
3: 네, 맞아요.
1: 보현님은?
2: 네, 저도 사실은 방송으로 먼저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공동체 라디오 웹을 통해서 한밤의 음악제를 자주 들었는데요. 클래식이 저에게는 조금 어렵고 낯선 장르였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부담 없이 클래식 음악에 귀를 열게 해주는 방송이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목소리로만 뵙다가 지난달 제작자 회의에서 처음 실물 영접을 했는데요. 목소리만큼이나 참 따스한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함께 게스트로 출연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1: 네, 두 분 방송을 서로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시죠?
0: 그러니까.
1: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전주 공동체 라디오 시민 제작자분들이 자기 방송만 듣고
0: 맞아.
1: 채널을 돌린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맞아, 한번 여쭤봤어요. 맞아.
0: 심지어 자기 방송도 본방을 안 듣는다는 소문이
1: 두 분은 그러지 않고 이제 같이 출연하셨으니까 서로의 방송을 사전에 좀 청취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0: 네.
1: 아유, 네네. 좋은 자세입니다.
0: 그러니까 네. 오늘 분위기가 아주 훈훈하네요, 저희. 네네. 그러니까요. 두 분의 방송은 저도 이번에 제작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 편을 듣고 왔는데요. 두 분 방송이 형식과 소재는 조금 다르지만 저는 두 분 방송을 듣고 나니까 공통적으로 좀 차분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또 일상하면서 이렇게 계속 듣기 좋은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프로그램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방송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희로애락이 있는지 차근차근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 네, 첫 번째 코너 가볼까요? 우리 방송을 소개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시민 제작자들은 직접 방송을 기획하고 각자가 가진 이야기와 관심사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먼저 두 분이 어떤 방송을 제작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현님 먼저 시작할까요? 아, 주홍님? 아,
0: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나요?
3: 그럼 저부터 얘기할게요.
0: 네네.
3: 전 제 취미인 클래식 공연 보기 그리고 클래식 공연장을 목적지로 삼는 여행, 또 미술관과 클래식을 연결하는 이야기를 담는 방송입니다. 클래식 팬이 들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팬이 아니더라도 연주가 주는 장인정신과 공감을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어요. 일상이 예술이라는 기획 아래 시작을 했고요. 우리 삶 하나하나가 예술과 맞닿아 있고 결국 어떤 도구로 예술을 만나느냐 이걸 좀 청취자들과 만나고 싶었어요. 그 도구 중 하나가 음악이고 저는 클래식을 통해 청취자들과 일상 속에서 만나고 싶었고요. 쳇바퀴도는 매일에서 잠시 여행을 떠나듯 이렇게 청취자들과 그렇구나. 만나고 싶었습니다.
0: 그럼 평상시에 클래식 공연 보는 거 실황으로 이제 네. 직접 보러 가시는 것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3: 네, 꾸준히 다니고.
0: 어, 그래요?
3: 네.
0: 아무래도 여기가 전주니까 조금 더 그런 네. 공연, 소리를 하는 공연을 만나기가 조금 용이한 면도 있긴 하겠죠?
3: 어, 사실 예전보다 공연 횟수가 많이 줄었고요. 어,
1: 아, 전주가?
3: 네.
0: 클래식 공연이요?
3: 아, 네.
0: 어, 그렇구나.
3: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서초동 예술의 전당에 가거나
0: 오.
3: 아니면 익산 예술의 전당에 또 좋은 공연을 많이 해서
0: 아, 맞아. 클래식 네. 공연 많이 있어요.
3: 맞습니다.
1: 전공이 그쪽은 아니시죠?
3: 네.
1: 클래식 쪽은 아니고 취미로 좋아하시는
3: 아,
1: 거잖아요?
3: 네.
0: 그렇구나. 그런데 서초동까지 찐팬이시네요.
3: 네.
0: 오, 그렇군요.
3: 근데 어, 이 한 가지 정보를 같이 나누자면 어, 한벽 공연장이 전주 있잖아요, 한옥마을에.
0: 어, 네, 그쵸, 그쵸.
3: 우리나라 최고의 마티네, 그러니까 아침에 공연하는 걸 마티네 콘서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최고 클래스의 마티네 콘서트를 한벽문화관에서 만날 수 있어요.
1: 어,
0: 이 전주에서?
3: 네.
1: 한벽문화관에서?
3: 네네.
0: 그건 또 몰랐어요.
1: 네네.
3: 티켓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지금 3만 원이거든요.
1: 네.
3: 근데 매달 하는 건 아니고 1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A급 연주자들이
1: 네.
3: 공연하는 마티네라서 전주 분들 각 공연장이 좀 비거든요.
0: 그래요?
3: 네네.
1: 관람석이?
0: A급 공연인데도
3: 네.
0: 그렇구나.
3: 그러니까 서울에서 보려면 한 10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이렇게 오. 봐야 지불해야 볼 수 있는 공연인데
1: 네네.
0: 그렇구나.
3: 아무래도 예술 공연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좀 저렴하게 만날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꼭 가셔서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1: 어, 좋은 정보네요. 이런 걸 알아야 한다니까.
0: 그러니까 너무 좋은 소식인
3: 네네.
0: 것 같아요.
3: 네.
0: 아침에 보는 클래식도 또 남도 색다를 것 같기도 하고
3: 네,
0: 네, 어, 멋지네요.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선생님.
3: 아, 네.
1: 네.
0: 그러면 이제
1: 보현님.
0: 네,
2: 사실은 제가 그 질문을 준비를 안 했더라고요.
1: 오, 괜찮아요.
0: 괜찮아요. 즉석으로.
2: 사실은 이제 우연치 않게 여기 개국할 때 공동체 라디오를 그 매주 이평강 씨 덕분에 안내를 받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작자 그 프로그램 그게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됐고 처음에는 그냥 팔로 방송만 할까 하다가 제가 평소 때 메모장에 끄적임을 했었고 삼행시도 조금 지은 게 있었고 그게 거의 노트 한 권의 분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한번 나만의 방송을 만들어 봐도 괜찮을까? 라는 주저함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의 응원에 같은 기수분들의 응원 덕분에 지금 23회까지 지금 방송을 하게 되었어요.
1: 예.
2: 그래서 어, 사실은 제 글이 이렇게 방송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 많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감정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 걸 되게 좋아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제가 오디오북을 조금 만들어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목소리가 되게 차분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용기를 내게 돼서 이렇게 제작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네. 보현님 저기 방송명이 마음 그늘터잖아요.
2: 네.
1: 마음에 그늘이 많아서 마음 어? 그늘더라고. 방송명을 정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2: 그 소문은 전 처음 들었는데요.
0: 지금 즉석에서 만든 것 같아요.
1: 죄송합니다.
2: 네. 보통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라디오를 우리가 흔히 이렇게 길 가다가 듣거나 그러면은 저게 내가 약간 위로가 될 때도 있었고 어떤 목소리라던가 어떤 단어에 나도 그랬는데 라는 그런 감성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그늘터 마음에 좀 쉴 수 있게 그 마음 틈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그늘터가 되어주고 싶은 방송이 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마음 그늘터를 선정을 했어요. 예.
0: 그늘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 네,
1: 정확히 알았습니다. 네, 정확히 알고
0: 네,
1: 있겠습니다.
0: 그늘에서 쉬라고, 그늘에서 쉬라고. 네. 두 분이 또 마음 그늘터 이렇게 한밤의 음악제 제작을 하고 계신 내용도 또 들어봤습니다. 한밤의 음악제는 제가 두 분의 방송 소개도 읽어봤는데 한밤의 음악제는 방송 소개 부분을 읽어보면 사심 가득한 B급 클래식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고 인상적이었단 말이에요. 이 질문 오늘 선생님도 지윤 선생님도 질문으로 넣고 싶다고 뽑아주셨어요.
1: 그래서 제가 B급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0: 네네. 그래서 그 사심 그래서 클래식이라고 하면 원래 조금 어렵고 저는 엄숙한 분위기가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심하고 B급 클래식 이 단어가 주는 게 굉장히 좀 새로웠어요. 그래서 의미가 좀 궁금했거든요.
3: 먼저 제가 좀 뺀치를 하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음악을 좀 많이 틀고 싶다.
0: 네. 사심을 담아서.
1: 네. 내가 만든 방송이니까 뭐 내 마음대로지.
0: 그럼요.
3: 네, 네, 네, 네. 그래서 일단 많이 틀어봤고요. 그래서 질문을 받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심 담은 방송은 뭘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공통의 목소리를 내는 방송이 있고 객관적인 목소리를 내는 방송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담는 방송을 의도했기 때문에 사심이라는 표현을 그때 썼던 것 같고요.

0: 괜찮다.
1: 네. 그러니까 굳이 유명 악단의 그 연주가 아니더라도 네. 뭔가 선생님의 주관적인 마음이 탁 꽂히는
0: 변해야 하는.
2: 네, 맞아요. 약간의
1: 어떤 음악 버전이든지
2: 네.
1: 재생하는 방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2: 네. 그래서 뭐좀 클래식 뒤에 대중음악을 틀 때도 있고, 그러니까 뭐 말러의 가곡, 그러니까 소프라노가 막 아름답게 우아하게 음악 이제 노래를 하다가 그 뒤에 뭐락 음악이 남자의 락 음악을 하면 연결되니까 저의 연결되는 느낌이 있어서 틀기도 하고, 네 그래서 B급 방송으로 좀 명명했습니다.
1: 그러면 보통 이제 사심 많이 담아서 많이 재생된 음악은 어떤 게 있을까요?
2: 바흐가 있고요.
1: 바흐.
2: 그리고 저는 김태형 피아니스트라고 또 한병문화관에 오래 연주하시는데 또 그분 연주를 좀 많이 틀었고 그리고 또 조성진 빼지기도 해서 조성진 연주도 꽤 많이 틀었고 전또 현악기보단 피아노를 좋아해서 피아노 곡을 좀더 많이 틀었습니다.
1: 네. 왜 사심인지 다 해소가 됐어요. 해결됐어요.
0: 전주
1: 문제가.
0: 공동체 라디오 안에서도 시민 제작자분들이 만들어가는 클래식 주제로 다른 방송들이 몇편 있잖아요.
1: 맞아요. 제가 알기로 한세편 정도 있는데 달콤한 클래식 있고요.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들라 프로그램이 있고요.
0: 네네.
1: 선생님 진행하시는 한밤의 음악제 이렇게 한세개 정도가 클래식 파트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0: 음악 장르는 뭐 클래식으로 같습니다만은 그 주홍이 말씀해주신 대로 본인이 선호하는 그 음원들이 좀
1: 맞아요. 네,
0: 특이하시니까
1: 특성이 정말 다른 것
0: 차별화는
1: 같아요.
0: 분명히 있는 것 같아.
1: 그러니까요.
0: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1: 그러니까요.
0: 자, 보현심의 마음 그늘토는 방송 속에서 추억과 감정의 기록을 통해 나다움의 카드를 발견해 나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 네.
0: 여기서 말하는 나다움의 카드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네, 사실은 이제 나다움의 카드는 이미 모든 분들 마음 안에는 사실은 내재되어 있었던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정서상 약간 그런 교육도 많이 받았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저희가 살아온 세월, 다들 각자 다르겠지만, 다른 목소리는 되게 익숙해요. 그런데 저희도 녹음해서 알게 됐지만, 저희 녹음을 제 목소리가 들으면 어색하고, 내 목소리가 정말 맞나? 그래서 막 도망가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저는 바로 이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우리가 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 목소리를 저희는 못 듣고 있잖아요. 저의 목소리를요. 그래서 그게 모두 각자의 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자신과 함께 살아가곤 있지만 정작 자신을 가장 늦게 만나는 존재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문득 해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에서 나다움의 카드라는 거는 그 늦은 만남을 조금 앞당겨주는 초대장이라는 정의를 해보았어요. 이 질문을 받으면서. 그리고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에서는 일기장처럼 각자의 추억을 연상할 수 있고 사색할 수 있는 거를 들여다보면서 아, 내가 이런 감정들도 있었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좀 만나는 시간을 조용하게 좀 가지고 싶은 방송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글과 음악이 나다움을 발견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되기를 바라면서 방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
1: 그러니까 두 분이 막 청산유수로 너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럼 결국에는 보현님께서는 나다움을 만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 거네요. 선생님의 나다움을 만나기
2: 맞아요.
1: 위해서. 그렇구나. 방송 주제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0: 나다움의 카드란 표현이 참 인상적인데,
1: 그러니까요.
0: 혹시 타로 카드 다루는 분과 친분이 있어 이 단어 쓰신 건 아니시죠?
2: 아니에요, 이거는.
0: 아닌가요?
2: 예, 네, 그분하고도 친하긴 하지만, 그분하고도 절친이시긴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타로라든 거라든가 뭔가를 이렇게 보러 가는 거는 사실은, 거기도 저는 나다움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용실 할 때도 저희가 이렇게 머리를 만질 때도 그냥 저도 모르게 막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네에서 가장 큰 상담사 선생님들은 미용사님들이
0: 그런
2: 저는
0: 말씀이 있죠.
2: 가장 솔직하게

0: 얘기를 들어주고 입도 묵직하시고 약간 그런 저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1: 이야기를 잘 받아치시네요.
0: 그러니까요. 네, 주홍님과 보현님 두분 방송은 음악 듣는 재미가 상당히 큰 방송이기도 합니다. 두분다 그날 방송 주제에 맞는 선곡을 되게 해주셔가지고 듣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현쌤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이 프로그램 안에서 선생님의 마음 그네터 코너가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너 주제가 바뀔 때마다 또 그거에 맞는 음악을 또 선곡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선곡도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그래서 음악 선곡을 주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했어요.
2: 많이 신경 쓰는 분이기도 해요. 부분이기도 해요.
0: 그런 것 같아요. 느꼈어요. 들으면서.
2: 그래서 그나마 좀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전달된 것 같아서 조금 힘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음악을 제 코너를 크게 말씀을 드리면 네 개의 코너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휘로 빚은 감정사전, 월간 보현심, 문장이 머무는 빈의자. 그리고 마음 그늘터 찾기까지 네 개의 작은 코너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코너들을 채우는 건 다름 아닌 제 일기장의 밑바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곡은 제 메모를 두고 끄적였던 문장들과 가장 주파수가 잘 맞는 가사를 엮어내는 작업이에요. 가장 공을 들여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의 마음을 꾸미지 않고 가장 솔직하게 적어낸 일기가 밑거름이 될때그 진실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사 하나하나를 그 단어 있잖아요. 제글 속의 단어를 하나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색을 해서 노래 가사를 일일이 다 정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했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아까 그 클래식 그옆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되게 보석을 발견하는 기분이 드는 노래들이 가끔씩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발견하는 재미도 있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선곡을 하고 있습니다.
0: 아주 그게 느껴지는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주호님께도 여쭤봐야죠.
0: 그럼요.
1: 주호님 그 클래식 하면 음반도 있는데
0: 맞아.
1: 공연 음악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레코딩과 다른 공연만이 주는 공기가 있는데요. 공연장마다 또 구조와 마감이 다르고, 그에 따라서 또 음향이 다르고, 또 지역이 주는 공기가 또 다르고, 또 관객들, 그날 어떤 관객이 왔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주자가 같은 프로그램으로 뭐 여러 도시를 순회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0: 그쵸.
3: 공연장마다 또 연주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소리도 달라지고, 또 그때가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그런 감정선이나 내그 느낌들이 다또 달라지는 그런 그게 바로 공연의 매력인 것 같아요.
1: 현장감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3: 네.
1: 스튜디오에서 녹음된 음원보다 저희가 라이브를 접했을 때 그때그때 다르잖아. 현장
3: 그렇죠.
1: 분위기나 또내 마음에 따라
3: 그렇죠. 맞아.
1: 달라지잖아요.
3: 네.
1: 그런
3: 그렇죠.
1: 말씀이신 것 같아.
3: 네, 맞아요. 현장감이에요.
1: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공연 음악 프로그램이잖아요.
3: 네.
1: 그러면 한 곡에 다양한 공연이 있었을 것인데 그중에서 송출할 때그 버전으로 선택하는 뭐 기준이 따로 있으신가요?
3: 일단 대본 쓸때 기본 구성이 있잖아요. 그 기본 주제. 그래서 뭐 계절, 날씨, 뭐 기념일 같은 흐름에서 오는,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감정들이나 뭐 사건들이나 뭐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그 음악을, 이제 매칭되는 음악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고른 다음에 이 음악이 또 다른 청취자들과 같은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가 아닌가 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수능 기간이면 뭐 응원이 될 만한 그리고 뭐 오늘처럼 한여름 쏟아지는 빗줄기를 보면서 이 풍경에 어울리는 곡을 또 생각해보고 또 제주항공 때는 추모곡으로 자주 연주되는 곡들을 좀 골라봤는데요. 또 5.18쯤에는 비슷한 정서를 또 가진 곡들이 있더라고요. 뭐 윤희상 작곡가의 광주 영원히 뭐 멀리 유럽에서도 좀 비슷한 사건을 음악으로 담긴 야나체에게 피아노 소나타 1905년 10월 1일 같은 그 음악들이 있고요. 제가 이 중 한 곡을 준비했는데요. 유럽 사람들은 1700년대에도 헤비메탈을 들었나 봅니다. 이 한 곡에 폭염도 오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장마도 있고 장마도 오고 폭풍도 좀 불다가 홍수도 나고 다 했습니다. 비발디 사계 중 여름, 비발디 작품 번호 8번, 곡 번호 1번 중 사막장, 비발디 작품 번호 315번 연주의 베르사유 왕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지휘와 바이올린 솔로의 스테판 플레브니악, 23년 3월 1일 대전 시립 연정 국악원에서 있었던 라이브입니다.

0: 음악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시민 제작자에 의한 시민 제작자를 위한 방송, 시민 제작자의 희로애락입니다.
1: 전주공동체 라디오 FM 93.5 오메가 리츠에서 들을 수 있고요. 전주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공동체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0: 아유, 네. 이렇게 두 분의 목소리로 시민 제작자의 희로애락 프로그램 안내까지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원래는 노래를 신청하신 사유를 묻고 싶었는데 사유를 또 곡을 아주 멋지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네, 유럽의 헤비메탈, 네, 비발디의 사계 여름 듣고 왔는데 제가 노래 소개를 해주시는 거 종님께서 노래를 소개해주시는 멘트를 듣는데 공연이다 보니까 어느 날짜에 녹음됐고 어느 공연장이고 어디 오케스트라고 정말 소개 멘트가 긴것 같아요. 근데 방송에서도 해주실 때 원래 그렇게 길게 해주시더라고요.
2: 네.
0: 아니, 그 발음 괜찮으세요? 안
2: 안
0: 힘드세요?
2: 괜찮습니다.
0: 그쵸, 안 괜찮을 것 같아.
2: 네, 막 혀가 꼬이기도 하고 계속 그 꼬여서 녹음을 5번, 6번 할 때도 있고 멘트 그곡 소개할 때뭐 독일어, 프랑스어 네, 다양합니다.
0: 클래식이니까 그렇겠네요.
3: 네, 발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3: 클래식,
0: 그러니까요.
3: 독일어 받을 발음도 있고.
0: 네. 그런데 이제 본 방송으로 들을 때는 감쪽 같아서 너무 유려하게 한 번에 슥 해주셔가지고 사실 잘 모르겠는데
2: 그런 것 같지만 사실 네, 5번, 6번 오류가 날 때가 있습니다. 다 편집하는 거예요.
0: 그렇죠. 아무래도
2: 네.
0: 한 문장을 길게 이렇게 발음을 하시다 보니까
2: 네.
3: 맞아요.
0: 그렇군요.
3: 시민 제작자가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뒤에서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이렇게 있답니다. 그렇죠?
0: 그러니까요. 네.
3: 자, 이제 바로 두 번째 이야기 가볼까요? 방송 제작과 진행. 이럴 때 힘들어요. 방송을 기획하고 또 직접 녹음하면서 여러 시행착오와 각자의 힘듦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각자 방송을 제작하고 진행하면서 99% 즐거우시겠습니다만 1%의 또 힘듦이 있습니다. 좀 어떨 때좀 힘든지 궁금하네요, 두 분.
2: 아까 얘기했다시피 발음이 안 돼가지고 네 5번
0: 그러니까요.
2: 6번 네 그때가 가장 힘들고 정말 그 시간 이제 우리가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있는데 그게 째깍째깍 시간이 가니까 좀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대본을 써야 하는데 아이템이 생각나지 않을 때
3: 아하.
2: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제작 전에 미리 스튜디오를 요금하잖아요. 근데 전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좀 많이 마음이 쫓기고, 그리고 다 마쳤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멈출 때가 있어요. 솔직히, 네.
0: 무서워.
2: 저한번 날린 적 있어요.
0: 안 돼.
2: 네.
0: 다시 녹음하셨죠, 그럼?
3: 저도 한번
0: 네네네.
3: 있어요. 저도
0: 어떡해.
3: 한번 있습니다. 경험이 날린 적이
0: 너무
3: 있습니다.
0: 아깝다.
2: 네네. 그때 가장 힘들었고,
3: 맞아, 맞아.
2: 네.
0: 어려움이 있으시네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혹시 어떻게 타개를 하시는 편이신가요?
2: 일단 웹서핑을 하고 뉴스를 봅니다.
0: 아, 뭔가 그런 일상 생활에서 소식에서
2: 네.
3: 소스를
0: 영감을
3: 얻으려고.
0: 얻으시는군요.
2: 네네.
0: 그렇구나. 그러면 보현님께서는 어떤 힘든 점이 또 있으시다면?
2: 원고 쓰는 게 가장 힘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제가 보니까 이제 제 방식으로 10장의 A4 용지와 10곡의 노래를 선곡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재, 그리고 이제 그거에 좀 연관되어서 이제 제목을 정하고 그거에 맞게 매 달마다 그거를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인데요. 예, 그게 조금 어렵기도 했어요. 예.
3: 두분다
0: 그렇구나.
3: 혼자 진행하시잖아요.
0: 공통점이
3: 준비도
0: 있죠.
3: 혼자 하고,
2: 네.
3: 녹음이든 라이브든 혼자 하시니까 그한 시간을 꽉 채워야 하잖아.
0: 맞아.
3: 혼자서.
2: 네.
3: 그게 정말 힘든 일 같아.
0: 맞아.
3: 이야기거리를
0: 쉽지 않아.
3: 만들어낸다는 게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0: 그러니까요.
3: 음악만 또
0: 맞아.
3: 보내드릴 순 없고.
0: 네. 맞아.
3: 제 얘기 잠깐 해도 돼요? 어떤 경우 힘든지?
0: 하세요.
3: 멘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입이 건조하니까 물을 중간중간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멘트를 하니까는 그 입안에 수분이 날아가야 되잖아. 근데 물한 모금 먹었는데 오히려 더 침이 고이는 경우가 있어요. 멘트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을 내뱉기가 참 어려워. 입안에 또 침이 오히려 건조한 게 아니고
0: 너무
3: 침이 고이면 너무 그런 경우가 좀 자주 있더라고요. 고윤님은 그런 경우는 없으세요?
2: 저는 그런 경우는 없는데 자꾸 이렇게 우리가 첫 멘트 할 때 반복적으로 했던 거 없으세요? 첫 멘트가 잘 시작이 안 돼가지고 저는 첫 인사부터
3: 멘트?
2: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쭉 가서 거기서 잘라내면 되는데 그게 익숙치가 않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네.
0: 그렇구나.
2: 네, 녹음 과정에서는 좀 그래요.
3: 오프닝
2: 네.
3: 멘트. 네. 그래 맞아.
0: 네, 맞아.
3: 네.
0: 저도 처음 말이 제일 안 나와요. 네. 제일 막혀요. 제일 떨리고 네. 그것만 일단 넘어가면 시작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네, 처음 할 때는 그렇더라고요.
3: 저도 오프닝 곡 틀어놓고 박자 맞춰서 다양성을 말하는 방송 920411 시작합니다. 이게 오프닝 멘트거든요. 근데 그 박자 맞추는 게 지금도 어려워.
0: 근데 이렇게 홍보하시면 안 되는데?
3: 아, 눈치, 눈치챘어요?
0: 너무 개인 홍보 방송으로
3: 눈치채셨구나.
0: 어, 그러니까 네. 각자 이렇게 힘듦이 또 많이 있으시군요. 제가 마음 그늘터하고 한밤의 음악제 들으면서 또 궁금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일단 마음 그늘터 방송을 들으면 위로도 많이 받고 그래서 들으면서 이제 진행해주시는 보현님께서 평소에 일기나 메모를 정말 많이 쓰시는 분이 아니고선 이 방송이 안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기나 메모에 담긴 개인적인 감정과 추억을 방송을 통해서 청취자분들과 나누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개인의 추억이나 이런 감정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런 거 개인적인 이런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그런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했거든요.
2: 그게 처음에는 과연 이게 방송이기도 하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지점이기도 했고요. 솔직히 지금도 개인적인 이렇게 제가 고민하는 제 방송에 이 마음 더의 취지가 맞을까 이런 생각을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일기와 메모에는 아주 사적인 감정들도 많이 담겨 있지만 그거를 좀 연하게 표현하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리고 각색되어 있는 부분도 많지만 그 각색은 아주 조미료처럼 조금밖에 되진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가장 위로를 받을 때가 사실은 제 이야기를 꺼내야만 글이 슬슬 풀리긴 하더라고요. 첫 시작부터.
0: 맞아요.
2: 예, 그래서 여기 방송도 희로애락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그 희로애락을 겪잖아요. 앞으로 겪을 것이고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서 조금 중심을 잡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마주해야 하는 순간들도 분명히 찾아오기도 하고요. 겪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드러내지 못하고 끙끙 앓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감정들의 틈을 공감해 주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위로받을 때가 경험했던 그런 감정들을 공유했을 때 가장 위로가 저는 되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3: 그렇죠.
2: 그래서 그걸 노출을 했었고 덕분에 저도 좀 저 스스로도 치유가 됐었는데 어느 분이 저는 그 사연이 너무 고마웠었어요. 아, 선생님처럼 이렇게 사적인 얘기를 해도 되는구나. 그 용기를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되게 감사했었고 그리고 지인한테 사실은 털어놓는 것보다 저를 모르는 사람한테 한 번쯤은 털어놔도 해소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마음 그늘터 통해서 조금 대리만족 같은 거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다리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고 있어요.
3: 저희가 정보나 사실만을 전달하는 뭐 기자나 아나운서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3: 시민 제작자로서 자기가 살아온 그런 경험치를 전달했을 때 소수라도 그걸 공감해 주시는 청취자 한두 분만 있어도 정말 감사하거든요. 그 기쁨이 어떤 건지는 시민 제작자분들 방송해 나갈수록 느낀다니까.
2: 맞아요.
0: 제가 오늘 보현님 말씀을 듣고 약간의 힌트를 얻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책 이야기를 하면서 책에서 읽고 나서 느껴지는 제 감정을 얘기할 때 어디 선까지 말해야 되는지 어떤 에피소드까지 말해야 되는지 사실 되게 자기 검열을 하더라고요. 쓰면서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냥 조금 자유분방하게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 없겠다 이런 생각이 또 용기를 얻네요. 또
3: 현대인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 감정을 못 밝히는 거, 안 밝히려고 하는 거, 꼭꼭 내 안에만 담아두려고 하니까 맞아.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
0: 맞아.
3: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내보이는 것도 정말 치유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럼.
2: 저도 이제 그렇게 하기까지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거의 30년이 넘었고 원래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잘하곤 있지만 늘 듣는 입장이었고 말을 최소화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았던 사람인데 제 말을 어쨌든 제가 꺼내야 그분들도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좀 힌트를 얻었던 것 같아요.
3: 네. 그럼 이어지는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요. 마음 그늘터는 청취자에게 위로와 휴식을 전하는 힐링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신데요. 방송의 취지에 맞춰 제작자 스스로가 내가 옳고다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은 없으세요? 내가 옳고 고다야 누군가를 좀 이렇게 힐링 해줄 수 있지 않나? 또 이것도 편견일 수도 있긴 하지만
2: 네.
3: 그렇죠?
2: 네, 저 이 질문 받았을 때 되게 조금 생각 많이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기분 좋은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3: 저의 질문입니다.
2: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울고든 사람은 아니고요. 감정적으로는 좀 입체적으로 태어난 기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단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너무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게 뭐 제 직감을 믿는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제 방송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강요하는 방송은 아니잖아요.
3: 네.
2: 그리고 그냥 정답을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저 역시 지금도 살아가면서 흔들리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방송하면서 목소리 안 나올 때도 있고 그것도 하나의 삶의 여정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청취자분들도 저랑 같이 마음의 길을 걸으면서 한 사람으로서 같이 걷는다는 기분으로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위로라는 거는 완벽하게 뭔가 유명한 사람이 해주는 위로보다는 같이 울어봤던 사람도 같이 고민을 지나온 사람의 진심에서 저는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송을 만들 때 올곧은 진행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오늘의 제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그거를 제 거울처럼 청취자분들도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그래서 그 마음의 산책을 혼자만 가지고 있던 거를 스스로가 좀 해줄 수 있는 그 길을 조금 밝혀주고 싶은 욕심? 네.
3: 희노애락 참 좋은 방송이에요. 그렇죠?
0: 그러니까요. 이렇게 방송 취지를 딥하게 들을 수 있는 방송은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3: 네. 시민 제작자의 마음은 시민 제작자가 안다.
0: 그렇죠. 네네. 어쨌든 간 그 보현님이 어떤 마음을 담아서 방송하시는지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되게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한밤의 음악제로 넘어가서 클래식 음악은 그 한밤의 음악제 최근 에피소드가 여름을 주제로 한 클래식 음악을 담아서 이제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카테고리가 좀 음악의 카테고리가 작아서 여름만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음악이 묶일 수 있다는 것도 좀 되게 신선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감상을 해야 될까? 뭔가 클래식 음악을 만든다고 제가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만약에 듣는 건 듣는데 이 감상 같은 거를 멘트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게 되게 갑자기 상상을 하니까 어렵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딱 주홍님이 멘트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아 여름을 듣고 이건 어떻게 느껴지는 음악이었습니다. 이렇게 딱 멘트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 자신만의 언어로 풀어주시는 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이 들려주시는 방송 음악에 대한 감상하고 멘트를 어떻게 떠올리셔가지고 또 대본을 쓰시는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4: 음악이나 예술 작품을 이제 보고 들으면서 그 심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떠오르는 감정들을 일단, 그러니까 저의 감정들이죠. 저의 감정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편인데 사실 이 아까 검열 말씀하셨는데. 저도 검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개인적이진 또 않아야 하는 게 또 방송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공통 주제를 좀 많이 연결을 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뭐 자연 풍경이라든지 그 뭐 계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지금 예를 들면 그 가장 유명한 곡 중에 하나인데 그 쇼팽 녹턴 9-2라고 하는데 아마 들어보면 다들 아실 거예요.
0: 네네네.
4: 네. 그러니까 이 한 곡을 놓고 어떤 사람들 굉장히 로맨틱함을 느끼고 근데 저는 또 이 곡에서 로맨틱함을 못 느끼거든요. 약간 오글거리는 곡이에요, 사실.
0: 그럼 주홍님께서는 그 곡을 듣고 어떤 네. 느낌을?
4: 근데 또 어떤 분은 SNS에서 본 글인데 조성진 연주를 듣고 내가 친 건 녹턴이 아니라 녹즙이었다. 네, 이렇게
0: 재미나게 또
4: 네. 이렇게 쉽게 풀어보면 조금 네.
0: 그렇구나.
4: 네.
3: 심상이 떠오를 때 그걸 글로 좀 옮겨보려고 많이 노력하세요? 실제로 그러세요?
4: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적이지만 좀 수필을 써보고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음악을 듣고 글을 쓰는 게 보현심님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4: 네. 그래서 일기가 써지기도 하고.
0: 음악을 듣고서.
4: 네. 그리고 뭐 사건이나 아니면 그 약간 시사 이슈 뭐 이런 것도 정리해보기도 하고. 네.
0: 그렇구나.
3: 그러니까 요리 전문가 분들이나 이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느낌을 표현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본인만 듣고 그렇죠. 뭐 만족하면 상관없지만 그렇죠. 시민 제작자분들 같이 그걸 말로 전달을 해야 되는 분들은 글로 많이 그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보신대. 왜냐하면 어쨌든 말을 통해서 청취자한테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훈련 과정이 정말 고되기도 하지만 말로 탄생해서 청취자한테 전달된다는 게 너무 신기해.
4: 그러니까요.
3: 아니 어떻게 이런 어휘를 생각해내지?
4: 맞아요.
3: 그런
4: 맞아요.
3: 느낌이 든다니까?
4: 맞아요.
3: 그냥 대단한 분들 같아. 시민 제작자분들은. 그렇죠?
0: 저도 주홍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클래식을 들으니까 조금 그런 심상이 나도 느껴지나? 이런 느껴지는 것 같아. 약간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친숙하게 만났던 것 같거든요. 클래식을. 또 그랬던 것 같아요.
3: 네. 자, 그럼 이어서 한밤의 음악 이제 격주로 방송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2주마다 한 번씩 방송되고 있는데 네. 뭐 청취자분들에 따라서는 1주마다 한 번씩 해라. 제작자 입장에서는 힘들다.
0: 그렇죠.
3: 2주에 한 번도 네. 힘들다.
0: 그렇죠.
3: 한 달에 한 번 하고 싶다. 뭐 그런 분들도 분명 계실
4: 맞아요,
3: 겁니다.
4: 맞아요.
3: 2주마다 프로그램 제작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4: 네, 쉽지 않습니다.
0: 맞아. 정말 공감해요.
4: 네. 처음 방송 교육을 받고 정규 평성할 땐 제가 좀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주에 한 번 평성하는 게 어떻냐 네, 이런 의견도 받았었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처음이고 또 부담도 돼서 맞아. 2주에 한 번 하겠다라고 해서 2주에 한 번으로 시작했는데 최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안 드렸었나요? 공부를 이제 시작하면서 압박이 조금 생겼어요.
3: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4: 네. 그래서 좀 압박이 생겼다가 다행히 근데 지금 1년, 2년 이제 돼가는데 2년 정도 이제 방송하니까 루틴이 됐어요. 그래서 좀 약간 그 뭐랄까 제작에 대한 약간 자유로움이 있어서 2주 정도는 지금 약간 부담스럽긴 하지만 충분히 좀 시간 단축이 됐다고 해야 하나요?
0: 아무래도 두 분 다 이제는 제작을 좀 오랜 기간 하셨다 네. 보니까 조금 익숙해지셔가지고 빨라진 것도 조금 있을까요?
4: 네, 있어요.
0: 그쵸.
4: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3: 한 달에 한 번?
4: 네, 한 번은.
3: 한 달에 한 번도 버겁다.
0: 한 번은 고현님. 익숙해지지 않았다? 한 번은 익숙해졌다.
4: 저만의 그 주제 잡기를 최근에 좀 고정해 놨는데,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은데 뭐 그날 그러니까 대본을 딱 쓰기 시작할 때 문득 떠오르는 이렇게 팝처럼 이렇게 떠오르는 사건이나 감정이나 아니면 이슈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큰 줄기로 잡고 그냥 막 써내려가거든요.
0: 아 뭔가 영감이 탁 떠오르면 네. 그거 큰 주제로 놓고 그냥 줄기를 빡
4: 네네네네.
0: 펼쳐나가는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4: 네. 그래서 대본 작성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줄었고 아까 얘기했던 그 부담, 방송 제작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0: 그렇군요.
4: 네.
3: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클래식을 가장 즐겁게 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잠깐이지만. 언제인 줄 아세요?
4: 모르겠어요.
3: 혹시 노담의 칸타빌레라고 아시나요?
4: 네. 알죠.
3: 일본 네. 코믹 드라마인데 이제 그 클래식을 전공하는 학생들
4: 맞아요.
3: 그런 이야기잖아요.
4: 네. 음대생들.
3: 그걸 재밌게 보면서 가장 클래식을 많이 접해본 시기였던 것 같아. 뭐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이랄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클래식이 그러니까 어렵 보면 또 어렵지만 이걸 좀 쉽게 좀 이렇게 접할 수 있게 그런 걸 좀 그 중우님 같은 분들이 많이 방송에서 좀 해주시면 뭐 많은 분들이 좀 클래식 어렵지 않고 친숙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갑자기 해봅니다.
0: 그러니까요.
4: 맞습니다.
0: 그러면 저 갑자기 드는 궁금증인데 두 분은 이제 제작 주기가 이제 사실 금방 다가오잖아요. 되게 그 방송해야 된 날짜가.
4: 네.
0: 그러면 서브로 혹시 뭐 예비 만화가들이 웹툰 만화가들이 예비 원고 서브 원고를 갖고 있는 것처럼 뭔가 여분의 그런 회차 같은 거 미리 녹음해서 좀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4: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2: 저도 아니에요.
0: 그렇구나.
2: 1회차 원고 쓰는 것도 너무 버겁다기보다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0: 근데 아직은. 사실 저도 아니에요. 저도 그때. 선생님께서는 어떠세요?
3: 저는요, 그래도 저는 좀 이제 출연자분들 매회 새로운 시민분들 섭외해서 녹음을 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출연도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섭외될 때 좀 이렇게 많은 편수를 좀 이렇게 해두려고 하는 편이죠.
0: 미리 세이브 원고처럼.
3: 네네.
0: 오, 그렇구나. 저희 중에
2: 그렇네요.
0: 제일 그러니까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 혹시 더 나누고 싶은 히로에락 사연이 또 있으신가요, 혹시? 얼음이 두 분이 얼음이 되셨는데요. 네. 그러면 네, 허싱턴에게 이야기를 많이 털어놓은 것으로 알고 네.
3: 신청곡 듣고 돌아오면 또 하실 말씀 있을 수도 있어요.
0: 네, 한번 신청곡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시민 제작자의 희노애락입니다. 어떤 분의 신청곡인지 곡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1: 네, 이 신청곡은 제가 신청한 곡인데요. 이소라의 신청곡은 보현심의 마음 그늘타와 가장 닮아 있는 노래라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가사 중에 함께할게 그대의 탄생과 끝, 어디든 함께임을 기억하기를,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니 부디 내게 가끔 기대어 쉬어가기를, 이 부분을 참 좋아하는데요. 노랫말처럼 누군가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제 방송이 아주 작지만 마음의 여백이 되어 쉴 곳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방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평소 제가 끄적였던 일기장의 문장들과 고심해서 고른 음악들이 전파를 타고 청취자의 마음의 방 안으로 스며들어 나만의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공감해 드리고 싶은 작은 소망으로 이 노래를 담아보았습니다.
2: 그러니까요. 원래 그 보현님 방송을 들으면은 노래를 선곡하시고 나서 가사를 읽어주시는데 그 가사하고 정말 잘 맞아 떨어지는 걸 항상 되게 생각하시는구나를 느꼈는데 이번 선곡에서도 또 그거를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0: 네.
2: 네, 이렇게 시민 제작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희로애락에서는 시민 제작자 주홍님, 보현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두 분 끝으로 오늘 방송 참여 소감과 앞으로의 방송 계획도 이야기 부탁드려요.
1: DJ석을 제가 잠시 저 혼자만 하다가 이렇게 초대받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떨림마저도 되게 기분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서 좋은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이제 마음 그늘터를 하면서 화려하게 꾸며지고 뭐 겉으로 좋은 방송보다는 저의 잉크 냄새가 저의 볼펜의 냄새가 묻어나는 솔직한 문장들로 꾸며 나가고 싶고요. 그리고 잔잔하게 여운이 있는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방송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저의 방송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네.
3: 제작 뒷이야기들과 과정을 같은 제작자들과 함께 수다를 통해 나눌 수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또 제작하면서 좀 무언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근데 또 방송 제작하다 보면 컨셉이 약간 흐트러지기도 하고 계획대로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더 생각이 더 많이 나네요. 앞으로는 좀 더 좀 정비를 하려고 해요. 정비해서 더 나은 방송으로 또 청취자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1: 오, 네, 감사합니다.
0: 말씀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전주 공동체 라디오 시민 제작자 주홍님, 보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출연해 주셔가지고 저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밤의 음악제는 목요일 오후 8시,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는 금요일 오전 11시에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분의 방송도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공식 마무리 멘트 또 해야겠죠?
0: 그래야죠잉.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방송국이니 출연을 원하시는 분은 마음 편하게 연락,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은님, 방송국 위치가 어디죠?
2: 네, 전주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요. 전주역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덕진구 백제대로 825 4층에 있습니다.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에서 들을 수 있고요. 유튜브와 앱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0: 네, 시민 제작자의 희노애락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2: 예.
0: 그럼 다 같이 하나, 둘, 셋.
4: 오늘도 제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저는 그대 만남네요. 우리 벌써 아프겠지만 미워하겠지만 여기.

세상의 구분을 넘어 사람으로 마주하는 시간. 우리는 모두 특별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장애와 비장애, 그리고 그 경계선 어디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늘 세상이 정한 기준으로 서로를 나누곤 하지만 그 구분을 지우고 나면 우리 앞에는 오롯이 똑같은 사람이 남습니다.

모두꽃별은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 평소 여러 이유로 소외되었거나 자신의 진솔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이웃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배달하는 공간입니다.

0: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현재 저와 한 15년 함께 살고 있는 저의 남편을 소개합니다.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걸어오신 새누장애인 평생교육원 최경원님입니다. 저희 라디오 프로그램상 꽃별님이라고 부를게요. 현재 최경원 꽃별님은 새누장애인 평생교육원에서 주임으로 근무하고 장애인과 가족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분야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교육지원 및 정서지원 분야에서 장애인 한 사람의 삶을 가까이에서 함께하며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이야기와 장애인 복지의 다양한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생각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애인 복지라는 길을 선택하게 된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1: 네, 저는 일반 직장 생활을 꿈꾸며 행복하게 살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저의 꿈이 좌절되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에 관심이 생겨 공부도 하고 자격증 따려고
0: 편하게 그냥 말씀해 주세요.
1: 그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회복지사와 노인 장기요양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0: 요양보호사 자격증이죠?
1: 네. 그리고 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전주에 있는 장애인단체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10년 넘게
0: 장애인들하고 소통하면서
1: 소통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0: 네, 잘
1: 있습니다.
0: 지내고 있으시죠? 그러면은 최근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1: 현재는 전주시 새누평생교원에서
0: 네.
1: 발달장애를 대상으로 한 학교 형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행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최근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1: 네, 요즘은 그 학습자 대상으로 지역사회 탐방 프로그램을 총 8회 운영하고 있어요. 매주 월요일, 화요일, 주 2회 목표로 지역에 있는 사회를 탐방하고 지역사회의 유용한 정보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그러면은 저기 최경호님 그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거나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1: 저는 효과적인 통합교육은 정말 가치가 있지만, 교사나 교육자로서 엄청난 에너지와 세심함이 필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0: 저와
1: 아내와
0: 함께 하는
1: 함께
0: 거죠? 예.
1: 느린 학습자에 대해 공부도 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일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0: 아이들을 기르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 말씀이시죠?
1: 네.
0: 네. 일을 하시면서, 이 일을 참 하길 잘했다. 느꼈던 최근의 순간이 있었을까요?
1: 장애인 평생교육은 교육 프로그램과 참여를 통해 변화하는 학습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걸 느낄 때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낍니다. 예를 들자면, 처음에는 수동적으로 참여했던
0: 학습자들이요?
1: 학습자들에다가 회를 거듭할수록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과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보면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0: 예, 저희 장애인 이제 학습자들이 맨 처음에는 좀 거리를 두거나 소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친해지시면 굉장히 활발하게 그렇게 활동하는 면들을 봐서 너무 기분이 좋다, 뿌듯하다 그 말씀이시죠?
1: 네.
0: 네네. 자, 그러면 현재 근무하고 계신 기관에서는 어떤 분들을 만나고 계실까요?
1: 저희는 열정적으로 배우려는 발달장애인과 성인 학습자들이 모여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네. 많은 분들이 장애인 평생교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학교 교육과는 이 평생교육이 어떤 것이 다른지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1: 아, 네. 저희 장애인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필요와 특성에 따라 6가지 영역으로 나눕니다. 기초문해 교육, 학력 보완 교육, 직업 능력 향상 교육, 인문 교양, 교양 교육, 문화 예술 교육, 시민 참여가 있습니다. 대부분 전주시 장애인 주요 대상자이며 교육부와 지자체 협력하여 장애인 평생 교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면은 아까 평생 교육이 6가지 영역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기관에서는 어떤 장애인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까요?
1: 예, 아까 말씀한 것처럼
0: 네.
1: 6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그럼 기초 문해 교육, 학력 보완 교육, 그다음에 직업 능력 향상, 인문 교양, 문화 예술, 시민 참여 이 6가지 종류에 따라서 그 체계적으로 지금 학생들한테 우리 보호자, 아니 보호자가 아니죠. 죄송해요.
1: 네,
0: 아, 우리 그
1: 학습자.
0: 학습자들한테 이러한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1: 네.
0: 네. 참여하시는 장애인분들은 어떤 변화를 가장 많이 보여주고 계신가요?
1: 평생학습이 가진 의미는 여러 가지지만, 단순한 지식수들 넘어 동료들과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며 문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고요. 사회와 소통하고 사회 안에서 함께하는 것을 동료와 함께 즐기며 배우고 행동하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변화를 느끼고 계시겠네요.
1: 네.
0: 네, 그러면 교육을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참여자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저희 평생교육원에서는 장애인 일자리로 근무하시는 양 선생님은 있습니다.
0: 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다른 학습자들과 더 무척 잘 지내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낯을 가리고 말수가 적었던 발달장애 성인 학습자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성실히 생활하며 급여도
0: 일하시고
1: 받고
0: 계시죠?
1: 계십니다.
0: 네.
1: 이제는 직원들과 원활하게 소통도 할 뿐 아니라 주변을 잘 도와주는 마음씨 착한 학습자입니다.
0: 아, 네. 직원이든 학습자든 이렇게 다른 분들 다 오시면은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분이시군요.
1: 네.
0: 예. 아, 그때 저도 예전에 센터 한번 갔는데 이분이 굉장히 반겨주시면서 저한테 커피 타주셨거든요. 예,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학습자이시기도 해요. 예, 그러면 장애인 평생 교육은요, 단순히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일까요?
1: 성인이 되면 발달 장애인들은 어떠한 소속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와 달리 고립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갈 곳이 없고 사회적으로 단절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장애인 평생 교육은 이러한 고립에서 벗어나 동료를 만나고 소통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으로

사회성은 사회와 단절이 된 삶에서는 자라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요. 내가 어떤 모습을 가졌든, 장애가 있든 없든, 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잠시 노래 듣고 우리 꽃별님의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노래 듣고 왔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듣고 왔습니다. 저희 이제 우리 꽃별님에 대해서 꽃별님의 어렸을 적 이야기랑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할 건데요. 오늘은 잠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0: 적 꽃별님은 어떤 아이였나요? 그리고 그때 품었던 꿈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 기술자가 되어야겠다는 꿈이 있어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특히 큰 회사를 목표로 삼고 치열하게 공부하며 자격증도 두 개나 땄고 기억이 있습니다.
0: 아, 그때 정말 큰 회사라면 혹시 대기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1: 네.
0: 그래요.
1: 이거만 하면 삼성전자.
0: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예기치 않은 사고를 겪으셨어요. 그래서 삶의 방향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혹시 꽃별님 사고 당시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걸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1: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삼성전자를 들어가는 게 목표였어요.
0: 네.
1: 하지만 예상치 않은 사고로 아 이제 내 인생은 꿈꿨던 것들이 할 수 없겠구나. 인생 끝났구나. 처음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 앞이 캄캄했죠. 하지만 이후 장애인 삶을 살다 보니 단순한 불행이나 극복이라는 한두 단어로 정의할 수 없는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0: 혹시 그 사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1: 아, 저는
0: 예,
1: 저는 네. 전주에서 일하는 전자공학 관련 없는 업무를 하다가 왼손을 절단
0: 네,
1: 장애를 가진 상급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0: 아, 네. 그때 되게 이 손재주도 많으신데 그렇게 되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시기를 버틸 수 있게 해준 사람이나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1: 네, 나를 무조건이라 응원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가족들이 많고요. 그렇지만 때론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아 많이 힘들었어요.
0: 네, 어떻게 보면 너무 가깝게 있기 때문에 또 그거에 배인 여러 가지 상처들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내가 그 시기를 잘 버틸 수 있게 하는 것은 가족이 맞겠죠?
1: 네.
0: 네네. 사고 직후에 재활을 하면서 혹시 어떤 음악을 많이 들으셨을까요?
1: 처음에는 모든 것이 불편하게 느끼지 못한 세상에서 살다가 제가 이제 중도장애인 삶을 살다 보니 심리적 마음의 위안을 위한 여러 가지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안드레 보첼라를 제일 좋아하게 되었어요.
0: 아, 안드레아 보첼리요? 네네. 네. 아, 네. 안드레아 보첼리는, 한번 어떤 음악가인지 잠깐 아는 대로 그냥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1: 제 기억에는 어렸을 때 선천적으로 약간 시력을 갖고 태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0: 네.
1: 그리고 12세에 축구공에 맞아 왼쪽 왼쪽인가? 완전 실명을 예. 한 걸로 기억이 있고 그 절망을 듣고 일어나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팝페라 테너가 되었죠.
0: 네네. 아, 그래서 가장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이렇게 멋진 모습에 있는 안드레아 보첼리를 굉장히 좋아하셨군요.
1: 네.
0: 아, 그래서 혹시 이 곡, 예, Time to Say Goodbye를 혹시 선곡을 하셨던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저희 방송은요, 이렇게 게스트분이 좋아하시는 곡들을 위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고 이후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어떤 걸까요?
1: 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환경변화와 신체적 약으로 직장생활이 어려움을 찾아오고 신체적 고통과 돈 문제에 대한 불안감까지 더해져 스트레스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일단 달라진 나의 몸과 그리고 그거로 인한 직장 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많이 크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는 다 누구나 불안감은 다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은 극심한 좀 스트레스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꽃별님한테, 지금의 꽃별님이 자신에게 다시 그때 당시에 좌절을 했던 나를 다시 만난다면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해주시고 싶으세요?
1: 네, 너는 정말 손재주가 참 좋았어. 무언가를 만들고 고치는 일을 너무 좋아했지. 늘 엔지니어를 꿈꾸었지. 오직 그꿈 하나만을 위해 바라보며 달려갔던 너의 모습이 아직도 생각나는구나. 하지만 엣지어가 없이 없는 인생이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길이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리고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 그 모진 괴로우면서도 잘 버텨줘서 정말 고마워. 비록 내가 간절히 바라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너는 분명히 또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멋진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해.
0: 네. 그 시절에 나에게 위로를 보내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살아가는 상황, 이게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이렇게 힘들고 많이 괴로운 순간이 찾아오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꼭 장애가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이렇게 나에 대해서, 그때 나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가끔씩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다시 꽃별님께 물어볼게요.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진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인가요?
1: 네, 아내와 서로를 위로하며 고마운 점을 나누는 것은 관계에 더욱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저도 이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활동하시고 또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달라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 네. 장애인 복지 현장에선 한 시민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단순히 도움을 주는 시선에서 벗어나 자기 권리와 존엄을 존중하는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가 그렇게 달라져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도움을 주는 장애인에 대해서 막 불쌍하다, 그런 시선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배려를 한다라는 그런 시선이 벗어나서,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회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1: 네.
0: 네.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가장 먼저 바뀌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 네.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편견을 깨뜨리고 사회적 시스템을 함께 바꿔 나가는 구체적인 행동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맞아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우리 꽃별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장애를 보는 시선보다 사람을 먼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한 말씀으로 전해주신다면요?
1: 장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0: 네네.
1: 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누구한테나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음 곡 하나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선희의 이제야 사랑이 보이네요. 이곡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곡 듣고 오겠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는 특별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 모두의 기쁨과 슬픔, 좌절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따뜻한 세상을 향한 작은 시작. 당신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방송은 다채로운 세상을 꿈꾸는 공동체 다은누리와 함께합니다. 다양한 아이들과 장애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함께 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조금은 늦게 가는 아이들, 장애가 있든 없든 우리 모두는 모두 다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님, 활동지원사 선생님, 장애인 당사자, 경계성 지능, 또래 간의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 그 누구도 당신을 평가할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회적으로 지지받으며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만들 분들을 기다립니다. 사연 참여는 참여하실 분의 연락처, 사연과 함께 이메일 주소 완주홍스@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0: 네,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한테 주변에 장애인이나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만났을 때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 네, 장애는 누구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아, 예,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아,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한 곡이 있는데요. 노라조의 형이라는 곳을 듣고 저는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꽃별님,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노라조의 형 들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요, 정보에 다가가다 코너입니다. 우리 장애 유형에서 새롭게 신설된 췌장장애가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오늘 많은 부분이 궁금해하셨던 새로운 장애 유형인 췌장장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췌장장애가 장애인 복지법상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신설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법정 장애 유형은 15개에서 16개 유형으로 확대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당뇨병 환자가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는 걸까요? 아, 췌장장애는 단순히 당뇨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요. 췌장의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돼서 장시간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어려운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애인 등록 절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를 거쳐서 최종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췌장장애 진단을 판정할 수 있는 전문 의사는요,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로 장애 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내과, 그러니까 그 내과 중에서도요, 내분비 대사분과의 전문의,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에서도 이 내분비분과의 전문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 이식의 경우에는 췌장 이식을 시술하거나 이식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를 전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그냥 내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현재 전북 특별자치도에 있는 내과의 그러니까 내과 안에 내분비 대사분과 전문의 소속 의료기관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요. 전주시는 대자인병원, 전주병원, 호성전주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예수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보급연합 내과 의원이 있습니다. 군산시에는 군산휴내과의원, 군산의료원, 익산시에는 원광대학교병원이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내분비분과 전문의 소속 의료기관으로는 익산시는 온누리아동병원, 전주는 전북대병원, 키즈드림 어린이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췌장애 진단에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6개월 이상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을 것, 그리고 혈당과 C펩타이드 검사 기준을 충족하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내분비 전문의가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후에 진단을 한 이러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다만, 췌장을 모두 절제했거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기에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럼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장애인의 활동 지원사 서비스나 여러 가지 의료 지원, 각종 요금 감면 세제 혜택 등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단순한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간으로서 다양한 이 권리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게 장애든 비장애든. 그래서 다만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인 콜택시처럼 일부 서비스는 또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유형별의 그런 내용들, 기준이 적용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 시제 어 시행이 되는 췌장장애 등록 제도는 단순히 그 장애의 범위를 넓히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그런 분들이 체계적인 이런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질이 내가 그 장애로 인해서 낮아진다거나 그럴 일이 줄어들겠지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 기준과 등록 절차를 미리 이해한다면 필요한 지원을 보다 원활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췌장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보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개봉한 영화 슈가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게 왕과 사는 남자 비슷한 시기에 개봉된 영화인데 이 영화 슈가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12살 아들이
일형 당뇨병 판정을 받은 후에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엄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췌장장애에 대한 이해가 될수 있는 영화이자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편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수 있는 영화로 추천합니다.

자, 오늘 방송 처음으로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떨리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아, 오늘 마지막 예, 이야기를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도 누군가는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보냈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하루에 부지런히 적응해가고 있을 텐데요.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을 아이도 일터에서 땀 흘리는 사람도 가족의 하루를 살뜰히 챙기는 부모도 있습니다. 모습은 저마다 다르지만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 경계성 지능으로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아이, 학교 생활이 쉽지 않은 아이, 그리고 그 곁을 묵묵히 지키는 가족들. 때로는 서로를 잘 몰라서 거리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조금만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알게 됩니다. 누구나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다르지 않다는 것을요. 다름은 오해가 아니라 이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고 한 번 더 물어봐주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것, 그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오늘 남은 하루를 보낼 편안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동안 만나는 사람들을 조금만 더 천천히 바라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니까요. 모두 꽃별 방송은 다채로운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다은우리와 함께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듣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사회를 향해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 곡은 오아시스의 Whatever입니다.

0: 내용은 지나가버리면 그만인데 모르겠어 지나치는 방법을 억지로 감은 눈을 떴을 때.
1: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 사업자 제허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끌고 나와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다 왠지 나만 이런 것 같아 더 슬퍼오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에서 함께하고 있는 팩케어 라이프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죠. 팩케어 라이프의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반려동물의 건강을 꼼꼼하게 살펴주실 전문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올리몰스 동물 메디컬 센터의 대표 원장이시죠. 곽규만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올리몰스 동물 메디컬 센터 대표 원장 곽규만입니다.
0: 네, 전 이제 원장님 얼굴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니, 많은 그 이제 보호자들이 오면 먼저 그 신뢰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1: 네네네.
0: 우리 의사한테 신뢰관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듯이 마찬가지 아닌가요? 수의사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그런 관계 같은 게요?
1: 아, 그렇죠. 저도 네. 이제 가급적이면 좀 보호자분, 자주 보시는 보호자분들과는 일상적인 얘기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편안하게 좀 만들어주시는 것도 필요하고 하니까요. 자, 오늘은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또 많이 듣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좀 놀랍게도 우리는 사람한테 이 당뇨병이 되게 많잖아요.
1: 네네, 당뇨
0: 맞습니다. 인구가 워낙 많다고 하는데 반려동물에도 이렇게 많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1: 아, 네. 반려동물에도 최근에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0: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1: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혹시 원인이 있을까요?
1: 제가 봤을 때는 원인이라기보다 그냥 진단이 예전에 비해서 잘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0: 발견하기가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발달하면서 쉬워지니까.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강아지와 고양이도 당뇨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뇨병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자세히 나눠볼까 합니다. 뭐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 자주 보고 잘 먹는 데도 살이 빠지고 이게 사람하고 똑같은 신호잖아요.
1: 아, 네, 맞습니다.
0: 예,
1: 네.
0: 그러면 반려동물의 당뇨병도 결국에는 같은 질환이라고 볼 수 있나요? 사람하고 마찬가지로?
1: 사실 같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다르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0: 네.
1: 사실 강아지 당뇨병과 고양이 당뇨병 자체가 아예 유형이 다릅니다.
0: 달라요.
1: 그렇기 때문에 강아 당뇨병이 뭐 사람과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사람에서도 이제 1형 당뇨병이 있고 2형 당뇨병이 있잖아요.
0: 네네.
1: 쉽게 얘기해 당뇨라고 하는 거는 혈액 안에 당이 많이 있는 질환을 이제 당뇨병이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밥을 먹게 되면 혈액 안으로 이제 당이 흡수가 되잖아요. 이제 이 당을 사실은 저희 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세포들, 근육 세포이겠죠.
0: 네.
1: 근육에서 이제 당을 써야 되는데 이 당을 쓰려고 하면 당을 사실은 세포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0: 네.
1: 이거를 그냥 당이 혼자 스스로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 통로를 뭐 글루트포라고 하는 게 통로를 열어줘야 사실 당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를 열게 해주는 게 사실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렇기
0: 아.
1: 때문에 혈액 안에 있는 당을 근육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호르몬 인슐린이 있어야 정확하게 혈액 안에 있는 당이 근육에서 제대로 쓰일 수 있고 그렇게
0: 네.
1: 됨으로써 혈액 안에 있는 당이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0: 네.
1: 근데 당뇨병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혈액 안에 있는 당이 근육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안으로 계속
0: 그대로
1: 남아 있는 걸 당뇨병이라고
0: 네.
1: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줌으로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 당들이 모여서 끈적끈적하게 됨으로써 이제 염증성 질환을 많이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뭐 그런 질환들의 하나가 뭐 신장이 망가지기도 하고
0: 네.
1: 뭐 피부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말단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백내장이 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혈액 안에 이제 과도하게 당이 많이 남아 돌기 때문에 생기는 걸 이제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당뇨병에서는 1형 당뇨병이 있고 2형 당뇨병이 있는데 1형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는 선천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슐린이 있어야 혈액 안에 있는 당이 근육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0: 네네.
1: 그렇게 되는데 1형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얘기를 해요.
0: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1: 맞습니다. 췌장에서 췌장 베타세포에서 이제 인슐린을 만들어야 되는데
0: 예.
1: 인슐린이 선천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사람에서는 1형 당뇨, 그러니까 소아 당뇨라고 하죠.
0: 네.
1: 어렸을 때부터 췌장에서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못함으로써 인슐린이 부족하기 때문에 혈액 안에 있는 당을 근육세포에 쓰지 못하는 그런 1형 당뇨가 있는데 이거는 강아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고 사람에 있어서 이제 2형 당뇨라고 하는 당뇨는 사실은 인슐린은 충분하게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슐린이 근육세포에 신호를 전달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통로에 문이 열리질 않는 거거든요.
0: 아, 이건 문의 문제군요.
1: 문에 이제 열리질 네. 않다 보니까 뭐 문이 안 열리는 이유도 인슐린이 붙었을 때 신호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네. 그런 역할이 있는데 이거를 쉽게 말해서 다른 말로 인슐린에 저항성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0: 많이 들어봤어요.
1: 맞아, 인슐린 저항성 네. 때문에 저희가 인슐린이 세포 안에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통로로 당을 끌어당기지 못하는 거는 네.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보통 사람에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보통 2형 당뇨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2형 당뇨인데요. 이거는 사실 강아지보다는 고양이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람과 같습니다. 같지만 사람에서 1형 당뇨인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은 사실은 강아지에 많이 있고 사람에서 인슐린 저항으로 인해서 네. 당뇨병이 생기는 2형 당뇨는 고양이에서 많이 있다라고 네. 쉽게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0: 그럼 1형, 2형 모두 초기 증상은 비슷하게 나타나나요?
1: 그렇죠. 결국엔 1형이든 2형이든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네. 1형 당뇨든 2형 당뇨든 몸 안에 혈당이 높아지고 그걸로 인한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네. 그럼 예를 들어 뭐 물그릇을 채워줬는데 금방금방 물이 없어진다든지
1: 네.
0: 소변 실수를 너무 많이 한다든지 자주 보면서 양도 많아지고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될까요?
1: 맞습니다. 사실 당뇨에 있어서 대부분 많이 처음 내원해 주시는 게 물을 너무 많이 먹고 오줌을 많이 싼다. 네. 그리고 오줌이 너무 하얗다. 그리고 너무 오줌량이 많다라고 해주시는데 이게 당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당뇨의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임상 증상, 대표적인 임상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먹는 것도 우리가 또 얘기하잖아요. 많이 먹는데도 오히려 살이 빠져요. 사람도 똑같은데요. 마찬가지인가요?
1: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음식을 많이 먹어요.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저희 혈액 안에 당이 충분하게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을 우리가 먹는 이유가 그 당을 세포에서 쓰기 위해서 먹는 거거든요.
0: 맞습니다.
1: 당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세포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근육세포나 네. 뭐 뇌세포, 대표적으로는 근육세포를 얘기를 하는데요. 근육세포에서 이 당을 써야 되는데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먹기는 많이 먹는데 저희 몸 측면에서는 제대로 된 영양분이 세포 안으로 공급이 못하게 되는 네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 몸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항상 힘이 대신 없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저장해놓은 지방세포에서나 근육을 분해를 하게
0: 그렇겠죠.
1: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많이 먹는데도 살이 빠지고.
1: 그래서 많이 먹음에도 네. 불구하고 살은 계속 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네. 네. 어떤 특별히 취약한 품종이나 아니면 나이하고의 연관성 이런 게 있을까요?
1: 사실은 사람에서는 이제 1형 당뇨 이제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네. 상황 자체는 대부분 어린 아이 소아 당뇨라고 해서
0: 선천적인
1: 개념으로 네.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 강아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천적 이렇게 세포가 제대로 세포 그러니까 췌장에 있는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을 제대로 분비를 못 하는 건데 네네. 사실은 강아지에서는 선천적인 경우보다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좀 후천적으로 네네.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못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좀 사람이랑 좀 다르다라고
0: 그러네요.
1: 생각을 해 주시는 게 맞으실 네네.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가는 나이를 들어감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인슐린은 분비가 제대로 원활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많이 인슐린 저항성이 아니라 네. 인슐린 분비가 네. 안 됨으로써 당뇨병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반대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며 있어 이제 2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네. 당뇨병이 생기잖아요.
0: 네.
1: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사람과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혹시 그러면 어떤 비만이랄지 특정 약물을 장기간 복용했을 때 연관성 이런 것도 있을까요?
1: 사실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비만이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좀 늘어난다. 대부분 이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굉장히 비례하고 네. 물론 유전적인 요인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고양이에 있어서는 사실은 비만이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네. 볼 수 있을 정도로 살이 쪄감으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늘어남으로 당뇨가 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뭐 비만 그래서 체중 관리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
1: 네 맞습니다.
0: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러면 이게 원인이 다르니까 그만큼 어떤 치료 방법 이런 것도 달라지겠죠?
1: 사실은 저희 사람에서도 1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소아 당뇨는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사실 인슐린을 직접 주사를 놓잖아요. 네. 그 이유가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인슐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혈액에 있는 당을 근육세포로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네. 주사를 맞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에 있어서는 사실은 먹는 약보다는 인슐린을 주사를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0: 얼마나 자주 나요?
1: 사실은 치료 인슐린도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네네. 있어요. 인슐린이 사실은 뭐 캐닌슐린이라고 해서 강아지 인슐린을 추출한 인슐린이 있고
0: 네.
1: 사실은 뭐 돼지 인슐린을 쓰기도 하고 사람 인슐린을 쓰기도 하고 네네. 아니면 뭐 합성 인슐린을 쓰기도 하는데요. 요즘에는 뭐 각각 여러 가지 인슐린을 조합을 해서 써본 이후에 어떤 인슐린이 우리 아이한테 가장 맞는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네. 사용해본 이후에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가장 요즘까지 가장 많이 쓰는 건 캐닌슐린이라고 해서 실제로 강아지에 인슐린을 직접 주입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강아지 인슐린 같은 경우에 유일한 단점이 하루에 두 번씩 주입을 해야 되는 게 좀 유일한
0: 네.
1: 단점이라고 보시는데 요즘 최근에 나온 뭐 사람에서도 쓰고 있는 약물들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정도 투여를 함으로써 24시간 유지가 되는 그러한 네. 인슐린들이 개발이 됨으로써 최근에는 그런 게 좀 편리성을 좀 도모하기 네. 위해서 하루에 한 번 쓰는 인슐린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0: 혈당이 한번 높게 나왔다고 우리가 바로 당뇨병으로 진단하고 판단하진 않잖아요.
1: 그렇죠. 예. 저희가 밥을 먹은 이후에는 누구나 다 그럼요. 혈당이 쳐졌기 네.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당뇨병을 진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0: 네.
1: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밥을 먹지 않더라도 급심한 스트레스에 쌓이게 되면 고양이는 혈당이 좀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네, 경향이 네, 있습니다. 네. 물론 그거는 사람이나 강아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고양이에서는 좀 비정상적으로 혈당이 많이 치솟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 상황이 낯선 상황이겠죠, 당연히. 네. 그런 경우에는 고양이는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고양이가 정상적으로 당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뇨로 의심할 만큼의 높은 당 수치가 나오기도
0: 같아요.
1: 합니다.
0: 네.
1: 근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바로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네. 마찬가지로 뭐 당화혈색소 같은 거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0: 네, 맞아요.
1: 저희가 뭐 단기간에 평균적으로 혈당이 얼마큼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네. 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이 시점이 아니라 최근 단기간 몇 주 동안에 네. 평균적인 혈당 수치를 좀 네. 보여주는 수치를 측정을 한 이후에 저희가 이제 당뇨다 아니다라는 거를 측정을 하게 되고 사실은 그렇게 혈액 검사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당뇨기 때문에 오줌 검사를 통해서도
0: 네.
1: 당의 오줌으로 얼마나 그 당이 많이 나오는지도 네. 측정을 하고 보통 신장이 망가짐으로써 단백뇨도 많이 병발이
0: 그렇죠.
1: 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줌 검사를 통해서 당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 당으로 인해서 만약에 얼마나 뭐 감염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야 되고
0: 네.
1: 단백질들이 얼마나 많이 빠져나오는지 이런 단백뇨 검사 같은 것도 종합적으로 체크를 한 이후에 보통 관리를 해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당뇨병 검사할 때 다른 질환도 함께 검사하나요?
1: 보통 당뇨가 있다 보면 대부분 당뇨 합병증들이 많이 오거든요.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서도 가장 당뇨병이 많이 오게 되면 뭐 방광염이 오거나 아니면 뭐 신장, 신우신염 같은 것도
0: 네.
1: 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당뇨가 뭐 결국에 몸 안에 있는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거다 보니까 말단까지 피가 잘 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뭐 피부 질환 같은 것도 많이 병발을 하게 되고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백내장 굉장히 좀 흔하게
0: 맞아요,
1: 당뇨성
0: 맞아요.
1: 백내장이 많이 네. 오기 때문에 저희가 당뇨병이다라고 하면 사실 당만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요검사, 방광 쪽 검사, 신장 검사, 뭐 눈 검사 등을 통해서 당뇨 자체뿐만이 아니라 당뇨 합병증까지 같이 보통은
0: 네.
1: 체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당뇨병도 뭐 심장병이나 신장병처럼 완치보다 관리의 개념으로 우리가 꾸준히 함께하는 게 좋겠죠?
1: 사실 사람에서도 아직 당뇨병이 완치가 맞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당뇨병을 완치하는 약을 만들면 뭐 노벨의학상을 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당뇨병 같은 경우가 좀 굉장히 사람에서도 많이 흔하고 강아지나 고양이에서도 관리하기가 좀 상당히 많이 힘들어요. 그나마 고양이들은 약을 먹으면 사람처럼 좀 관리가 좀 수월한 편이 있긴 한데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그렇게 인슐린을 그러니까요. 강제적으로 투여를 해줘야 되는데 네. 사람은 저희가 아 내가 당뇨병이 있으니까 좀 아프고 따끔하더라도 내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주사를 맞아야 돼
0: 해야지.
1: 이런 네. 게 있는데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저희가 주사바늘을 찌르게 되면 네. 막 나중에는 입질도 많이 심해지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사실은 관리하기도 많이 힘들고 저희가 결국 당뇨병의 가장 핵심은 저희가 이제 당뇨 질환인 경우에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이런 것들도 많이 뭐 쇼츠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0: 네네네.
1: 이거는 결국에는 먹는 양과 제가 인슐린을 투여를 해서 몸 안에 있는 혈당을 좀 많이 오르지도 많이 내리지도 않게 네.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치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사람도 먹는 걸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0: 어려운 일이죠.
1: 근데 강아지들은 훨씬 더 힘듭니다. 네. 항상 배고픈 상태를 좀 유지를 해야 되고 아니면 이걸 또 먹는 양을 너무 높여놓으면 그렇게 먹지 않으면 저혈당이 오기가 쉽기 때문에 네. 사실은 먹는 양과 거기에 맞춘 인슐린 용량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알맞은 시간에 밥을 먹고 인슐린을 투여하고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돼야 된다 보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비해서 강아지 당뇨를 관리하기가 훨씬 더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0: 왜냐하면 네. 아이는 좀 어리더라도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러면 좀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알잖아요.
1: 네네 맞습니다.
0: 강아지는 그게 안 되니까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강아지도 힘들고 보호자도 힘들고.
1: 저희 보호자분 중에 이제 보호자분께서도 당뇨고 네. 강아지도 당뇨인 보호자분이 네. 계시는데 그 보호자분이 항상 오실 때마다 한 말씀이 내 당뇨 관리보다 강아지 당뇨 관리가 훨씬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네. 그게 결국에는 같은 당뇨지만 네. 1형 당뇨, 2형 당뇨가 차이가 나는 거고 네. 사람에 있어서는 뭐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음으로써 대부분 관리가 잘 되는데 강아지들은 먹는 양도 정확하게 조절을 해야 되고 거기 시간 따라서 정확하게 네. 인슐린 양을 투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또 그런 어려운 점을 좀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인슐린 용량이 계속 변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정말 조절이 잘 됐는데 병원에 와보시면은 정확 조절이 또 전혀 안 되고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뇨 관리가 심장병 지난주에 했던 심장병 관리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0: 그렇겠네요.
1: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0: 네.
1: 많습니다. 네.
0: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식사량, 식사 시간, 규칙적인 생활 이런 게 워낙 필요한데 그러면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 어떤 식사가 좀 도움이 될까요?
1: 사실은 어떤 식사가 도움이 된다라는 것보다 그냥 규칙적인 식사가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0: 뭐
1: 말씀드립니다.
0: 특수한 사료를 먹고 이래야 되나요?
1: 일단 당뇨병이 걸린 아이들을 위한 사료가 좀 나와 있기는 한데요. 네. 사실은 저는 그런 사료를 그렇게 권해드리고 있지는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네. 당뇨병이라고 하는 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정한 양의 당을 투여를 하고 그 당을 주사를 통해서 어쨌든 네.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전달하게 네. 해서 그 혈 중에 당의 당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네. 게 목표거든요. 그런데 물론 당뇨에 좋다고 하는 사료를 먹어서 그게 당에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 아이가 그게 입맛이 맞지 않으면 어느 날은 많이 먹고 어느 날은 안 먹고
0: 그렇겠죠.
1: 그러다가 아예 끊어버리게 되면
0: 네네.
1: 저희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먹는 양이 일정해야 되는데 그 먹는 양을 일정하게 맞추기가 너무 힘듭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뇨에 좋은 사료 같은 거를 먹여주시는 거가 가장 좋긴 하지만 물론 그 사료를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잘 먹어. 그러면 아주 베스트입니다.
0: 그렇죠.
1: 그렇지만
0: 네.
1: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가 이 사료를 바꿨을 때 사료 양이 규칙적이지가 않다라고 하면 굳이 사료를 바꾸지 마시고
0: 네.
1: 잘 먹는 사료를 통해서 알맞는 인슐린 양을 정하는 게
0: 그게 더
1: 훨씬
0: 중요하겠네요.
1: 더 관리가 수월하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0: 아까
1: 있습니다.
0: 그 적당한 양, 그 또 규칙적인 시간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보호자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매일 어떻게 좀 체크해야 되는 항목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1: 사실은 네. 우리 아이가 얼마만큼 먹었고 몇 시에 인슐린 주사를 얼만큼 주는지를 결정만 해주시면 사실은 네. 따로 뭘 해주실 거는 따로 없으세요. 네. 그래서 네,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얼마를 먹고 우리 아이가 뭘 먹여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기가 어려운데 저희도 사람들마다 좀 다르잖아요.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나한테는 혈당 스파이크가 굉장히 오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또 그러지 않은 맞아요. 음식들도 있고 한데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나온 게 사실 연속혈당계라는 게 있어요. 사람에서 네. 사람용으로 나온 건데요. 네. 연속혈당계를 사람에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 내가 지금 혈당이 몇이다라는 거를 네. 연속적으로 네. 알 수 있는 기계인데요. 네. 이거를 부착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 아이가 밥을 먹고 얼마만큼 올랐는지 혈당이 올랐는지 그리고 인슐린 주사를 맞고 혈당이 얼마만큼 떨어졌는지를 측정을 하는 거는 기본적인 거고 네. 예를 들면 우리 아이한테 너무 간식을 먹이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은 뭐 혈당에 가장 영향을 많이 안 주는 뭐 야채 같은 거, 뭐 네. 당근, 오이, 파프리카 같은 걸 네. 한 번씩 줘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속 혈당계를 봤을 때, 우리 아이가 당근을 먹였을 때 혈당이 많이 오른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한테 당근이 맞지 않은 음식인 그렇겠죠? 거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오이를 먹였는데, 혈당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는 한 번씩 오이를 간식으로 줘도 되는 거죠.
0: 그렇게 가끔이겠죠.
1: 가끔씩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연속혈당계를 좀 착용을 하고 네. 좀 우리 아이의 혈당 곡선을 좀 보면서 우리 아이가 먹어도 되는 음식, 먹어도 안 되는 음식 같은 것도 좀 선별을 좀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는 게 이게 사람용으로 나온 거다 보니까 사실 강아지에 있어서 사람에서는 보통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사용이 가능한데 사람 피부와 다르게 강아지들은 아무래도 털도 많이 있고 네네네. 아무래도 좀 피부에 지성도 훨씬 더 많이 네. 있다 보니까 많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내가 이게 있으니까 연속혈당계니까 이게 있어도 불편하더라도 참고 있는데 강아지들은 그걸 또 막 발로 떼어내는 경우도 그렇겠죠. 있고 막 어디 비벼서 네.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저는 그래도 저희 보호자들한테 좀 연속혈당계를 많이 좀 추천을 드리고 그거를 매일 저한테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저희 당뇨 관리하는 환자들의 혈당계를 보고 오늘은 인슐린을 1 늘리자 줄이자 네.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고 있긴 합니다. 네.
0: 그걸 가지고 수의사와 함께 판단해서 처치하고 관리하는 게 좋겠네요.
1: 그렇죠. 이제 보호자분께서 직접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의료진이 좀 판단을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네. 해서 저는 그 연속혈당계를 차는 모든 아이들이 매일 아침 저희 이렇게 병원으로 그 캡처를 해서 보내주십니다. 네. 그러면 그걸 보고 제가 우리 아이는 인슐린을 오늘은 1 늘릴게요. 1 네. 줄일게요.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또 주의해야 될 게 이게 저혈당이 왔을 때 이것도 되게 위험한 거죠.
1: 그렇죠. 사실은 고혈당은 이제 합병증이 온다. 네. 혈당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당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합병증이 온다라서 합병증 관리를 해주시는 게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저혈당은 쇼크로 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한 건 저혈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연속혈당계에서 그 당뇨 곡선 본다고 했는데 사실 고혈당도 고혈당이지만 저혈당으로 오지 않게 하는 게 사실 치료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혈당이 오게 되면 갑자기 쇼크가 오면서 네. 사망에 이를 수도 네. 있기 때문에 저혈당에 대한 위험성은 항상 보호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아이가 갑자기 막 쓰러지거나 막 입술이 파래지거나 벌벌벌 떨거나 하면 빠르게 저희가 이제 설탕물 같은 걸 좀 먹여주셔야 된다라는 네. 거를
0: 사탕이나 초콜릿
1: 맞습니다.
0: 입에 넣어주듯이
1: 항상 그렇게 네. 하듯이 저희가 이제

0: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당뇨병 보호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점? 이걸 좀 짚어주신다면요?
1: 사실 규칙적인 생활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정량을 먹고 일정한 시간에 인슐린 주사를 항상 일정한 양을 놓는다라고 하시면 사실은 크게 뭐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싶고요. 네. 사실은 그렇게 관리가 잘 된다 하더라도 당뇨는 합병증이 더 무섭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관리가 잘 된다 하더라도 사실 뭐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당뇨 합병증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체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네. 또 이제 보호자들이 이렇게 더군다나 이렇게 관리하기 힘든 이런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키울 때는 수의사 선생님하고 매일 아침 그 수치를 보고 피드백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이런 작업들이 되게 중요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게을리하지 않고 늘 소통하고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네.
0: 내가 혼자 판단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1: 맞습니다. 네. 네.
0: 아, 진짜 이 저희가 이제 신장 이야기했고요. 또 심장병 이야기했고 오늘 당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과 마찬가지로 선천적으로도 있고 여러 가지 후천적인 원인으로도 발생을 하는데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검진하고 그리고 관리를 잘하는 것 이게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오늘 마지막으로 그 관리해주고 있는 우리 보호자분들께 좀 힘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1: 제가 관리하는 가장 힘든 아이 중에 한 마리가 저도 이렇게까지 보호자분이 관리를 해주실지 몰랐는데 네. 정말 지극정성으로 관리를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서 막 하루에 두 번씩 그렇게 그래프를 보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사람 당뇨보다 사실 강아지 당뇨 관리하기가 훨씬 힘든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 얼마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좀 케어를 해주는지에 따라서 네. 뭐 전혀 당뇨 합병증이 없이 오래오래 살 수 있거든요.
0: 그래서 근데 정말 대단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1: 본인보다 더 관리를 네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관리 잘 해주시면 얼마든지 뭐 합병증 없이 뭐 생을 편안하게 마감할 네. 수 있는 관리하면 잘 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관리가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0: 당뇨병은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지만 보호자가 정확한 방법을 알고 생활 속의 원칙을 잘 지킨다면 반려동물도 얼마든지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고 충분히 행복한 기간을 늘려갈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또 끝으로 강조를 하셨습니다. 올리몬스 동물메디컬센터의 대표 원장이신 곽규마 원장님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반려동물의 건강한 오늘이 보호자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펫케어 라이프가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청취자 여러분께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이지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